계면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 가락 도드리 이렇게 세 곡을 이어 연주한 음악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은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충만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본래 스스로 아름답고 스스로 충만해서 그걸 말로 글로 하나하나 묘사할 때에는 언어의 한계가 느껴진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매일 피고 지는 함박꽃이라든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온갖 빛깔의 수레국화, 나날이 짙어가는 반짝이는 나무들에서 생명의 충만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참 예쁘다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좀 아쉽고요. 그렇다고 아름다움의 경지를 애써 찾아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한편 부질없다 싶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할 뿐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인들은 그런 존재들 앞에서 온갖 멋진 표현을 써가면서 그 충만함을 노래하곤 하죠. 그렇지만 그 어느 표현이라 해도 언어라는 데에 갇히기 때문에 한계가 느껴지죠. 오늘 생명의 충만함에 대한 언어의 한계에 대해 산책길 이야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음악 들으면서 그 표현의 한계를 보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이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감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 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 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작곡가 류형선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뜻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류형선의 음악을 듣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천개의 날개를 펴고, 명상음악 인연, 관현악을 위한 매나리 마침내 바다, 실내악곡 나무가 있는 언덕,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류형선 작곡의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천개의 날개를 펴고입니다. 이 곡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창단 10주년을 맞이해서 개작 초연된 음악인데요. 원래는 200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정기연주회 때에 위촉됐던 음악입니다. 제목에 보이는 천개의 날개를 펴고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세종대왕의 하나의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춘다는 뜻의 월인 천강지곡을 생각하면서 이 곡의 작사자 서연호 교수가 노랫말을 지었고 그 제목으로 곡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희망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나의 희망이 천 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당시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서연호 작사의 곡인데요. 작곡가 류형선은 그와 같은 노랫말의 의미를 살려서 젊은이들의 삶의 의미를 북돋우는 일종의 헌가의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노랫말의 감수성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선율은 간결한 구조로 만들었고요. 이를 다시 합창과 관현악의 앙상블로 확장시켜서 구성했습니다. 곡은 단악장 형식인데요. 전체적으로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조의 안온한 정서가 배어있는 첫 번째 부분, 자진몰이 장단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흐름을 구성한 두 번째 부분, 또 역동적 리듬을 기반으로 해서 평조 선율로 대비감을 이루도록

만든 세 번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현악과 합창의 비중을 동등하게 다루었는데요. 서연호 작사, 류영선 작곡의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천 개의 날개를 펴고 듣겠습니다. 김경희가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 음악이 있는 마을의 합창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현호 작사, 류영선 작곡의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천개의 날개를 펴고 들으셨는데요. 김경희가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 음악이 있는 마을의 합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원래 2007년에 작곡된 음악을 그로부터 7년 후인 2014년에 관현악 파트와 합창 부분을 수정하고 이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에 의해 개작 초연했습니다. 2014년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창단 1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당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창단 10주년 기념 음반으로 제작된 이면의 숲을 거닐다에 수록된 음악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류영선 작곡의 명상음악 인연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작곡가 류영선이 2005년에 쓴 작품인데요. 어머니가 몸살로 누워 계셨을 때 어머니와 자신의 인연을 생각하면서 곡을 하나 써야겠다 하고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곡자가 이런 노트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인생이 수행된다. 자신의 선택으로 맺어진 인연이 있는가 하면 이미 주어진 인연이 또한 있다. 바로 자신과의 인연이다. 거역할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으며 평생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연이다. 이 곡은 내 자신과의 인연에 대한 묵상으로 빚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자신과의 인연에 대한 묵상으로 빚어진 곡이라 썼는데요. 바로 어머니와의 인연, 그것이 자신과의 인연으로 깊어져 묵상으로 빚어진 것이라 했습니다. 곡의 구성은 ABA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명상 음악이니만큼 구성의 묘미보다는 이미지의 흐름을 앞세워 작곡한 음악입니다. 작곡자는 대금이란 악기를 생각과 생각의 꼬리를 무는 이미지로 썼고요. 해금은 그것을 다독이는 이미지로 활용해서 시종일관 대비시키고자 했습니다. A, B 부분은 가능한 한 여백을 많이 두었고요. 다시 반복되는 A 부분에서 그 여백들은 충만한 음렬과 리듬으로 채워지도록 곡을 구성했습니다. 류영선 작곡의 명상음악 2년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류영선 작곡의 명상음악 2년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였고요. 이 음악은 국립국악원 생활음악 시리즈 두 번째 음반 생활 속의 우리 국악 명상 요가 태교 음반 중에 수록돼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류영선 작곡의 관현악을 위한 매나리 마침내 바다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 류영선의 바다에 대한 상념을 그린 작품입니다. 작곡자는 가끔 곡이 음악적 악상에 의해 창작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머릿속 사유의 중심 고리를 거머쥐고 있는 것들이 음악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의 끝에 마침내 바다라는 메시지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작곡자 노트에 작곡가 류영선의 상념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작곡자가 이 곡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개시키고 마침내 바다에 그 상념을 담았는지 곡의 감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하나의 길로 향한다. 첩첩산 중에 시작되었을 수많은 작은 물줄기들이 그렇고 시내와 강으로 이어지는 물이 또한 그렇다. 물길을 따라 흐르는 물이 도중에 기화되는 현상 외에 모든 물은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 구정물이든 맑은 물이든 더 낮은 곳으로 모여든 세상의 물이 마침내 바다인 것이다. 청정한 강원도 태백산맥 곳곳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강이 되고 마침내 바다의 수원지가 되었다.

뉴스를 강원도 산간 지방의 상념과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류영선 작곡의 관현악을 위한 매나리 마침내 받아듣겠는데요. 신영균이 지휘하는 강원 도립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류영선 작곡의 관현악을 위한 매나리 마침내 바다 감상하셨는데요. 신영균이 지휘하는 강원 도립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9년에 강원 도립국악단이 10주년을 맞이했을 때 위촉받아 연주된 곡인데요. 2009년에 발매된 강원 도립국악 관현악단의 창단 10주년 기념 음반에 수록된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류영선 작곡의 실내악곡 나무가 있는 언덕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무가 있는 언덕, 뭔가 편안하고 넉넉한 기분이 드는 제목인데요. 작곡가 류영선의 첫째 아이, 나무가 있는 언덕이란 뜻의 이름, 수아, 이 첫째 딸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은 곡입니다. 작곡가는 1999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첫째 딸이 너른 품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와 아울러 작곡자는 깃털처럼 편안한 쉼, 그 쉼에 대한 갈증에서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곡은 피리가 중심이 되는데요. 피리가 포용성 있는 악기라는 점을 이 곡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곡 중에 나오는 평조의 가락은 쉼에 대한 그리움을 그렸고요. 계면조의 가락과 뒤섞인 메나리 가락은 열정적인 갈증을 반영하면서 이와 대칭 구조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또 가야금은 피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역할로 국한해서 표현했는데요. 가야금이 특별한 선율을 구사하기보다는 반주 역할로 국한하는 방식으로 만들면서 주요 표현은 피리에게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구장단의 경우 3-3-2의 구조로 반복되는데요. 이 장구장단과 함께 기타가 또 하나의 나무가 있는 언덕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류영선 작곡의 실내악곡 나무가 있는 언덕 듣겠습니다. 안은경의 피리, 허윤정의 25현 가야금, 박종호의 기타, 윤호세의 타악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류영선 작곡의 실내악곡 나무가 있는 언덕 들으셨는데요. 안은경의 피리, 허윤정의 25현 가야금, 박종호의 기타, 윤호세의 타악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작곡가 류영선은 2008년에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했고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예술감독과 전남도립국악단의 예술감독을 역임했고요. 현재 광양시립국악단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의 작곡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자연을 주제로 하는 음악을 많이 만들어서 자연 친화적인 작곡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작곡자와 지휘자, 음반 프로듀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곡가 류영선의 네 곡의 음악,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천 개의 날개를 펴고, 명상음악 인연, 관현악을 위한 매나리 마침내 바다, 실내악곡 나무가 있는 언덕 감상해 보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 먼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 듣는 미래의 전통음악 감상 시간, 오늘 작곡가 류영선

선의 음악 들어보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골랐는데요. 오늘 전체 곡은 듣지 않고요. 중모리부터 세산조시까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슬기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천 개의 날개를 펴고 명상음악 2년 관현악을 위한 매나리 마침내 바다 실내악곡 나무가 있는 언덕 감상해 보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 먼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 듣는 미래의 전통음악 감상 시간 오늘 작곡가 류영태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중모리부터 세산조시까지 들으셨는데요. 이슬기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의 김죽파 명인은 영암 출신이시죠. 원래 김난초, 그리고 예명이 운선. 이분이 김창조 명인의 손녀 따님으로 태어나서 할아버지에게 가야금을 배웠고요. 그 제자 한성기에게 풍류와 산조, 병창을 익혀서 후일 산조의 명인으로 거듭나게 되셨습니다. 김죽파 명인은 자신의 가야금 산조 가락을 자신만의 특징적인 부분을 추가해서 전체 55분가량의 산조를 완성했습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의 특징은 겹청조연법을 사용한다는 점이죠. 보다 넓어진 음역을 풍성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고요. 그러면서도 섬세하고 예리한 가락을 감상할 수 있는 또 심오한 농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은 이슬기의 음반 참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6월 5일이 망종이었고요. 이제 절기상 하지가 8일 후면 다가옵니다. 이제 하지에까지 낮의 길이가 계속 길어질 텐데요. 마음도 그만큼 밝아질 듯합니다. 늦게 어두워지고 아침 일찍 해가 떠오르니까 이 부지런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즈음이기도 한데요. 이런 무렵만의 그 밝은 서정이 있죠. 그 서정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즈음이 아닌가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 서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입니다.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평생 아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해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저는 아리랑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그 노래 딱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리랑 종류가 엄청나게 많대요.
2: 그럼요. 진짜고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리우는 아리랑만 해도 수천 곡이 넘는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야기할 정선아리랑은 원래 정선아라리라고 불리던 강원도 골짜기의 향토소리였죠.
3: 아, 깊은 산골에서 부르던 노래였군요. 그런데 강원도 노래인데 어떻게 서울에 살던 할머니 같은 경기 명창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신 거예요?
2: 우리가 그 소리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죠. 오래전만 해도 워낙 깊은 산골이라 그 지역에서만 소중하게 부르던 숨은 보석이었는데 나와 함께 무대를 누볐던 경기 소리꾼들이 그 단단하고 멋진 가락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 밖으로 널리 전하게 된 것이지요.
1: 와, 그 자체로 이미 보석 같은 노래였던 거네요.
2: 그렇지요. 정선아라리가 가진 깊고 진한 매력에다가 우리 경기소리 특유의 맑고 매끄러운 소리결을 서정적으로 더해본 거랍니다. 그렇게 오늘날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선아리랑이 탄생한 거죠.
3: 옛날 할머니들이 그 숨은 매력을 알아보고 정성껏 이어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아리랑을 들을 수 있게 된 거네요.
2: 맞아요. 땅속에 묻힌 보석을 알아보고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지금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이 할미의 목소리를 다시 숨쉬게 해주지 않았나요?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여러분에게 닿은 이 작은 이야기처럼 우리 소리가 가진 숨은 매력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참 고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의 위로였던 정선 아라리가 세상 밖으로 걸어나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까지. 우리 소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채워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이은주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에 은은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정선 아리랑입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말이란 꼭 별빛 같다. 이 사람 저 사람을 거치며 공기 중에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처음 말이 지녔던 색을 잃고 전혀 다른 색이 되기도 한다. 천문대에서 일하는 작가 조승현 씨의 고작 개성 같은 걱정입니다. 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은 별빛을 담기도 했지만 아주 잠깐 스쳐간다는 점에서 혜성을 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혜성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어진 시간에도 건네는 말들에도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노래가 야금야금의 너영나영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13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게 사실 잘 실감은 안 나요. 그런데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우주의 흐름으로 본다면 아주 짧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만큼은 묵묵히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야겠죠? 오늘 함께 걷는 길 지역 식재료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책 로컬 오디세이의 공동작가 장민영 작가입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빈사님, 악양에서 방송 함께하고 계셨군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또 또사님, 가족을 이루는 것이 범상치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아서 공감하면서도 또 약간 쓸쓸한 느낌, 씁쓸한 느낌도 드네요 하셨어요. 이 내용을 5월 30일이었죠? 가족을 이루는 삶이 특별해진 시대의 기록, 가족이라는 사치를 쓰신 진미정 작가님 이야기 듣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날 공감을 하셨을 듯합니다. 공감하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우리 이런 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하면서 다시 듣기를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국악그룹 유율의 즐거움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지역 식재료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책 로컬 오디세이의 장민영 공동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작가님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 프로그램의 취재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전국 곳곳의 음식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함께할 로컬 오디세이를 쓴 세 분의 작가님 중 한 분이신데 직접 청취자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로컬 오디세이를 쓴 음식탐험가 장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세 분이라면 김태윤, 장민영, 황종욱 이렇게 세 분이

0: 쓰셨는데 각각 보니까 김태윤 요리사님, 장민영 음식 탐험가님, 황종욱 음식 문헌 정보 음식 문헌 전문 번역가님 이러시네요. 다른 두분 어떻게 같이 작업하신 거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김태현 요리사는 저와 함께 지금 아웃플래닛을 운영하고 계시고, 네, 그 전부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다양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황종욱 번역가님은 그 레스토랑의 단골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지나쳐가는 게 아쉬웠는지, 로컬 오디세이 책을 냈으면 좋겠다,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0: 그냥 단골이 아니시네요.
1: 네.
0: 네. 그 작가님을 소개하는 표현은 음식 탐험가인데, 뭔가요, 이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음식 탐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1: 아, 저는 음식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0: 네.
1: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때로는 세계를 다니면서 음식을 먹곤 하는데요.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막 찾아서 먹는 일들을 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지나치지 않고, 좀더 이런 것들이 지나치지 않고 기록되고, 좀 재발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를 탐험가라고, 음식 탐험가라고
0: 네.
1: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그 어떤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음식이 나왔을 때잘못 드시는, 무서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재료도 뭐 평범하다 해도 이거 뭐야? 나는 시도하기가 겁나. 왜 이런 분들 계시는데 우리 작가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건가요?
1: 네, 저는 오히려 안 먹어본 게 있으면 궁금해서 못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어봐야 되고,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다른 나라를 가면.
0: 네.
1: 아, 근데 제가 못 먹어봤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꼭 시도를 해봅니다.
0: 그게 조리법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1: 네,
0: 그러신 거죠?
1: 맞아요.
0: 시간도 관계없이.
1: 먹어야 됩니다.
0: 이책 제목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로컬 오디세이. 네, 이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인가요?
1: 말하자면 로컬을 탐험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0: 네.
1: 우리의 식탁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실 마치 모든 음식을 언제나 뭐든지 먹어보고 싶다, 탐험하고 싶다에 그치지 않고 이 책의 내용은 지속가능 미식 연구소인 아워플래닛부터 알아야지 이책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아워플래닛을 보니까 우리 행성이 아니에요. 이게 뭐죠?
1: 네, 우리에게는 하루 세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맛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0: 네.
1: 생각을 가지고 만든 김태현 요리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지속가능 미식 연구소인데요. 정말, 그러니까 식탁 위에 어떤 것들을 올리고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따라서 지구와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맛있게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플래닛이라고 하면 이제 행성을 생각하는데, 저희는 플랜 플러스 잇을 붙여가지고
0: 네.
1: 만들었거든요.
0: 우리의 먹기 계획이에요.
1: 네, 먹기 계획이 곧
0: 네.
1: 우리 지구를 위한 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0: 그렇죠. 우리가, 그거 굉장히 제가, 오! 감탄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We are what we eat. 그러니까 그 먹은 것이 우리도 되는데, 우리의 먹기 계획이 지구도 살린다는 거죠. 지구도 된다는
1: 네,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오!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속가능 미식 연구를 하면서 로컬 오디세이를 쓰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로컬 오디세이는 사실 책이기 이전에 저희가 아웃플레이스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이에요.
0: 네.
1: 그래서 저희의 시그니처 다이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역을 하나 선정해서 그곳의 식문화라든지 식재료, 그리고 생산자, 살아가는 사람들, 뭐 동물,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0: 네.
1: 아워플래닛 스타일로 여섯 가지, 다섯 가지 이런 음식들로 풀어내는 그런 다이닝 행사고요.
0: 네.
1: 사람들과 다 같이 거기로 이제 필드 트립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곳에서 내가 먹는 것들이 낫구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 활동들을 기록해 놓은 게 로컬 오디세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왜 책으로까지 남기고 싶으셨어요? 아니, 사실 남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근데, 네.
1: 맞아요. 이게 매번 저희가 너무 바쁘게

0: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록을 못하고, 그러니까 기록을 너무 단기로 하고 자꾸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이걸 기록해야 되는데 어쩌지 어쩌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단골이신 황종욱
1: 번역가님께서.
0: 번역가님께서 기획안을 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희가 이렇게 짧게 짧게 중간중간 어디 기고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쭉 종합해서 좀잘 엮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 정말 고마운 단골님이십니다. 아, 우리 함께 걷는 길도 혹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 중에 그런 단골분이 계시다면 꼭 연락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역을 보니까 기장, 속초, 태안, 제주, 울릉도, 거문도,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들인데, 특별히 바다 쪽에 뭐 주목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0: 사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기도
1: 네.
0: 하고, 그리고 저희가 바다를 너무 좋아합니다. 김태훈 요리사와 제가 너무 바다를 좋아하기도 해서
1: 네.
0: 아마 바다가 먼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1: 바다를 좋아하세요? 바다의 식재료를 좋아하세요?
0: 바다를 좋아합니다.
1: 네네.
0: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이버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물론 그 요리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달에 하동편을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16지역을 했는데, 그 안에는 바다가 아닌 지역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책으로는 어쩌다 보니 저희가 바다의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1: 다음에는 또뭐 내륙의 이야기를
0: 네,
1: 뭐
0: 맞습니다.
1: 묶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음식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기후 위기와 생태계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바닷속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 친구들을 내가 못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하신 건가요?
0: 네, 맞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들이 자연에서 온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맛있는 음식은 좋아하지만 그 자연에서 오는 그 자연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뭐 저희가 바다를 들어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보다 보면 그러니까 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음식이 나오는 환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방법이 어렵지 않고 재밌었으면 좋겠고 맛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1: 또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저희 뭐 어릴 때는 아프신 어머니가 뭐가 먹고 싶다 이러면 그게 계절 과일 계절이 안 맞는데 막 그걸 찾는 게 효도고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 뭐 사시사철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때라서 마치 굉장히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작가님이 음식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0: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드신 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양하게 먹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쉽게 예를 들면 1년 동안 김치를 몇 가지를 먹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너무 세상이 발달해서 김치냉장고도 좋아지고 뭐 1년 내내 배추를 키울 수 있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은 다양성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너무너무 지금은 죽순김치가 정말 맛있을 철인데 여러분들 죽순김치를 드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애써 애써 고랭지로 이렇게 맛없는 배추를 막 여름에 키울 거라고 약을 뿌리고 힘들게 해서 물러 터진 여름 배추김치를 먹는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1년 12달 동안 다른 푸성기로 김치를 만들어 먹던
1: 그렇죠.
0: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실 1년에 한뭐 50가지의 김치 넘게 먹는 건 일도 아닌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여름에는 그나마 많이 먹죠. 열무김치도 먹고 뭐 이렇게 먹는데, 1년에 몇 가지를 먹을까 하면 그렇지 않고, 나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백반집 같은 데 가면 늘 굉장히 슬프거든요. 특히 대도시에 사는 분들의 뭐 식탁을 바라보면 1년 내내 같은 재료들이에요.
1: 네.
0: 계절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계절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재료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0: 그러네요.
1: 여러분들이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다.
0: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히려 이제는 이 배추 계절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김치를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계절 음식을 먹으면서 어찌 됐건 간에 4계절 동안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게 된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생태계의 굉장히 종다양성이 다양했다는 이야기고
0: 네.
1: 이제는 인간의 선택,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다양성을 베어내고
0: 네.
1: 한 가지를 심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생태계의 종다양성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또 여러분들은 단조롭게 먹게 되고 이
0: 네.
1: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예요.
0: 맞아요. 그리고 그게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1: 네.
0: 내가 어떻게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환경을 내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여름에도 해봐야지 뭐 이런 것들이요.
1: 그렇죠.
0: 네. 그 이제 작가님 책 내용을 좀 들어볼 텐데요. 기장에서 발굴한 두 번째 식재료 멸치라는 제목의 글 중에 일부분을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멸치는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의 최하위층에 위치한 어종으로 플랑크톤과 상위 어업 대상 어종을 연결하는 중간고리 역할을 한다. 어업에서는 기초 자원에 해당하니 멸치 어획량의 감소는 곧 다른 어자원의 감소로 직결된다. 실제로 멸치는 조기, 고등어, 갈치 등 상위 영양 단계에 있는 40여 종의 주요 먹이로 멸치가 줄어든 해에는 이들 어종의 어획량도 함께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점에서 멸치 개체수는 해양 생태계의 순환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멸치는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포식자의 위협 속에서도 많이 낳고 빨리 자라는 방식으로 개체수를 유지하도록 진화해왔다. 작은 크기의 생물일수록 수명이 짧고 세대 교체가 속도가 빨라서 개체수 손실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먹이사슬 구조를 흔히 피라미드 형태로 도식화해 설명한다. 상단에 위치한 상어나 참치는 상대적으로 위태로워 보이지만 하층을 넓게 차지한 멸치 같은 어류는 왠지 모르게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상어 지느러미 요리인 샥스핀은 끊어야 하고 멸치 요리는 얼마든지 계속해도 괜찮은 걸까? 우리 연안의 최근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먹이사슬 하층에 있는 멸치 역시 지속 가능한 해산물이라는 지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0: 큰일 났어요. 진짜 멸치에 대해서는 이제 못 먹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도.
1: 해본 적 없으시죠? 정말.
0: 네. 네. 그리고 한번 먹을 때도 우리가 왜 작은 멸치들은 막 몇 마리씩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뭐 한 입 먹을 때마다 멸치를 내가 못 먹게 될 수도 이게 또 진짜 이런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1: 드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우울하고요.
0: 네.
1: 일단 저희는 지속 가능한 미식이라는 개념이 어렵지 않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 그러면 막 환경적으로 이로운 채식을 해야 되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쉽게 지금 멸치볶음처럼 내가 오늘 먹었던 반찬이 뭐 1년 후에는 혹은 10년 후에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먹을 수 없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멸치도 마찬가지죠. 모든 음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0: 네.
1: 것들에 대한 위기가 실제로 있고 여러분들이 매 끼니 그 위기를 막 느끼면서 슬퍼할 필요는 없고 좀 다양하게 드시면서 이런 거에 좀 대처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사실 상어 지느러미는 제가 자주 먹는 반찬이 아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못 먹게 된다 그래도 옛날엔 먹었는데 앞으로는 그냥 못 먹게 되는 거구나 요 정도라면 멸치가 식탁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더 이 문제가 이게 이렇게 바로 내 앞까지 와 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하게 뭐 돼요.
1: 말하자면 여러분들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 때문에 어패류 같은 거 먹는 거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굴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네. 자꾸 사라지고 없어지고 혹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안 먹게 되고 도태되고 도태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0: 네. 멸치는 어린이에게 참 그 좋은 반찬이었고 맞아요. 도시락에 계속 먹을 수 있어야죠. 진짜 좋은 반찬, 영양가 풍부하고 그런 음식인데 현장에서 느끼신 변화들 있으세요? 왜 뭐 멸치의 건강 상태라든가 멸치가 이렇게 됐구나 뭐

나요. 이거나 아니면 요즘 너무 없어요. 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피부로 와닿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저기 경주 앞바다에 취재를 갔었는데 참가자미 잡는 어부님이 옛날엔 정말 이 앞에 지천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귀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은 체감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일단 뭐 어떻게든 먹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피부로 와닿진 못하는 것 같아요.

0: 것처럼 대안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다나물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것 같거든요.
1: 네.
0: 지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해조류, 바다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이죠? 미역국을?
1: 김해 민족, 미역국의 민족, 뭐.
0: 미역국을 막 사발로 먹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김도 도시락으로 맨날 들고 다니고 이랬었으니까. 근데 이 바다나물이 육상식물에 많게는 약 50배 정도 탄소를 흡수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캠페인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여러분들과 나무 심으러 가는 캠페인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막 태양볕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끼 해조류를 먹는 게더 빠른 선택이 될수 있는 거예요. 탄소를 흡수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뭐 다이버도 아니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숲을 꾸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톳, 미역, 김, 다시마 뭐 여러 가지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생산자들이 바다에 막 심습니다.
1: 막잘
0: 생산자들이.
1: 팔리니까.
0: 네. 그래서 바닷숲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환경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일이 막 많지 않거든요. 근데 남해 바다가 전 지구상에서 블루카본의 보고로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무지하게 미역국을 먹고 톱밥을 먹고 매생이국을 먹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지하게 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이런 다시마나 이런 갈조류들 이런 것들은 베어내고 죽어도 탄소를 안고 간대요. 배출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라서 여러분들께 그런 거 많이 드시라. 사실 뭐 건강에도 좋고 바다
1: 네.
0: 건강에도 좋고 지구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1: 진짜 좋네요.
0: 너무
1: 왜냐면
0: 쉽죠?
1: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요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0: 맞아요.
1: 이 하도 해조류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것도 좋아요. 보통은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뭐를 배출하지 말아라, 뭐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다 약간 좀
0: 피곤하죠.
1: 이런 것들인데 우리 지금 아워 플래닛에서는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먹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일 하면서 지구도 살리고 재미도
0: 그럼요.
1: 있고 맛도 있고. 그런 거죠.
0: 그리고 나도
1: 나도
0: 행복하고,
1: 행복할까?
0: 내가 행복해야 지구도 행복하고, 막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0: 그럼 성게 얘기로 돌아가서.
1: 돌아가요. 네.
0: 성게는 이런 바다나물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성게가 많은 곳에는 바다 사막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휑해요. 저희도 다이빙을 하러 들어가면 성게가 많은 곳에는 바닷숲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게의 천적이 되어서 성게를 먹어치우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1: 그래야지
0: 쉽죠?
1: 바다숲이 또 우거질 수
0: 네.
1: 있으니까.
0: 그렇다고 막 이걸 멸종시키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친구가 뭐 번식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멸종이 되지도 않지만 잘. 여러분, 이 성게 알이라고 알고 있는 게 성게 생식소예요. 이게
1: 네.
0: 발달하지 않은 계절에는 이걸 잡지 않거든요, 해녀분들이. 그러면은 또 이제 번식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사실 불가사리랑 같이 바다 해양 쓰레기로 수거 대상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계절에 여러분들이 신나게 드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게 동해, 서해, 남해 삼바다에서 이 성게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1: 네.
0: 성게 종도 다양해요.
1: 네.
0: 그래서 좀 입맛대로 골라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해녀 어머니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해녀라는 직군을 응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저희가 뭐 성게는 먹을수록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드셔주세요.
1: 아니,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멸종까지는 아니어도 품절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 자주 얘기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성게를 즐겨 주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떤가요? 말미잘, 군소 이런 식재료들.
0: 아,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또
1: 네.
0: 조금 문제가 있는 게,
1: 네.
0: 이제 무슨 철이다 하면,
1: 네.
0: 그냥 그거 한 놈만 패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네, 하나만 너무 집중하는 그런
1: 네.
0: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곧 민어가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게 지나가면 전어가 또, 그다음 방어가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그 철을 지켜서 먹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 그거보다, 이 다양성을 더 쪼개져

0: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민어를 세번 드실 거를 한 번으로 줄이고 그 자리에 말미잘도 드셔주시고 군소도 드셔주시고 전어를 두번 드실 걸한 번으로 줄여서 숙임이라는 생선을 한번 먹어보고 로컬에서 나는 다양한 것들을 드시면서 여러분의 입도 즐겁고 바다 생태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하면 어부님들이 그것만 잡기 때문에 정말 불균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가 없어지면 아까 여러분들 성게도 왜 많아지냐 하면요. 성게를 먹는 천적이 원래 도미과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돔, 돌돔 뭐 너무 좋아하죠.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성게를 먹을 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먹이 사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인간은 잡식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리고 책에 보니까 각 식재료마다 지속 가능성 포인트를 짚어주셨거든요. 우리가 기억해둘 만한 그런 포인트 몇 가지 더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많은 분들이 지속 가능한 미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계절, 로컬, 종다양성,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지속 가능한 수산, 그리고 뭐 채식 많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당연하고요. 채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축산, 뭐 동물복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로 푸드 웨이스트, 저희는 이제 나눔 활동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폭넓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막 하나하나 지켜서 먹어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방법들을 기준들을 가지고 있으면 좀 명확히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뭐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걸로 좀 즐거운 거 소개해 주세요.
0: 너무너무 쉬운 거는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계절을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계절을 들여다보면 가장 맛있는 때에 먹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저희는 지속 가능한 미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은 미식과 탐식을 좀 혼동해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미식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중에 이 맛있는 때라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봄나물 한참 드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봄나물도 하나만 드시지 말고 정말 좀 이런 것들은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생산자가 고르게 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아는 농부님이 함양에 이제 강호연 농부님이라고 양파를 하시는데 이제 양파 수확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이핵 양파가 나올 때는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양파를 쓰지만 정말 맛있는 양파를 드실 수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 때를 놓치지 않고 즐겼으면 하고요. 그런 것들이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설 재배보다는 지금 노지에서 나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먼저 좀 기울여 주시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서 내 가까운 로컬에서는 뭐가 있지를 보시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어서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 계절에 로컬에서 나는 거는 너무 쉽고 일단 맛있고 로컬 생산자랑 또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재밌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실천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1: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지구를 살리는 길이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는 거. 제일 맛있게 그렇게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으면 지구에도 이롭다.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침이 너무 고이기 때문이죠. 나비아의 블루오션 듣겠습니다.

나비아의 블루오션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로컬 오디세이의 장민영 공동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책 끝부분에 실린 대담 중에 일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구는 물의 행성입니다. 지구본을 보면 우리가 푸른 행성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지구의 모든 생명은 바다에서 기원했으니 바다야말로 지구를 지구답게 만드는 요소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식문화는 해양 생태계와 깊이 연결돼 있고 바다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다는 산소를 50%에서 80% 생산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기후를 조절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 생명 유지 장치죠. 하지만 우리의 바다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한반도의 대표 생선이던 명태는 남획으로 자취를 감췄고 지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식재료가 사라지면 그와 얽힌 음식과 문화, 언어까지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슬픈 건 바다는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보다 넓은 품을 내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바다가 내어주는 식재료를 더 정성껏 감사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해안 도시와 그 섬에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런 절박함에서 기인했습니다. 아워플래닛에서 말하는 연결이란 결국 이런 것입니다. 단절된 것 사이에 다리를 놓고

0: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일, 생산자와 소비자, 과거와 현재, 지역과 도시, 선대와 후대, 그리고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까지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역시 그 연결의 고리에 닿기를 바랍니다.
1: 네, 단절된 것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 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책에서 말씀하시는 연결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좀 짚어주시겠어요?
0: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관계라는 단어에 가장 집중을 하거든요.
1: 네.
0: 우리가 너무 이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구와 인간과의 관계,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 도시와 로컬, 생산자와 소비자 이런 관계들이 정말 희미해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뭐 과거와의 단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읽는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음식으로
1: 네.
0: 그런 것들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께 그런 연결고리를 음식으로 다시 회복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그 회복을 통해서라면 우리가 음식을 보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정성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겠네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픈 것은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너무 음식을 공산품 대하듯 하는 거라는 거죠.
1: 네.
0: 계란 한 판, 아니면 과일 한 박스, 뭐 양파 한 망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사실은 다양한 맛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
0: 어떤 거는 조금 싱겁고 어떤 것들은 좀 시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용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온 후에 과일은 좀 묽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달아야 되는데 몇 브릭스를 했는데 왜 이런 거지? 근데 이거를 생산하는 생산자분을 안다고 생각해 볼게요.
1: 네.
0: 말하자면 우리 엄마 아빠거나 혹은 뭐 우리 친척이거나 저랑 되게 친한 친구거나 그렇다면은 과연 그거를 마음껏 컴플레인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 그 친구는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까? 비가 올 때.
1: 네.
0: 이런 이제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1: 네.
0: 마음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1: 네.
0: 배려도 거기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조금 싱겁네? 뭐 단 건 맛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배려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키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1: 네.
0: 정말로.
1: 네, 아니 키우시는 분들은 모양이 조금 못 나도 사실 내 같은 정성으로 키웠는데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조금 작을까? 뭐 그냥 이런 마음일 텐데 사람들은 자꾸 규격. 이게 최상이 맞습니까?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엄마가 키웠으면 엄마 고생했는데 이게 조금 작구나. 근데 더 맛있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0: 맞습니다.
1: 아, 그러네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시 연결되기만 한다면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0: 그럼요. 요즘에는 저는 그것도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기도 이게 생명이었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단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던 거기에 막 죄책감을 가져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한때 생명이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팩 안에 든 그냥 빨간 뭔가가 아니라 내식재료가 아니라 그렇다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바다에 들어가면 말하자면 고등어도 만나고 오징어도 만나거든요.
1: 네.
0: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고등어가 한때는 야생동물이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죄책감이 아닌 그냥 자연이 흘러가는 이런 순환고리에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길러내는 농부님들, 그런 것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어부님들, 목부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가치에 초점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1: 네.
0: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러면 더 맛있어져요, 진짜로.
1: 네. 아니, 지금 그 가치가 막 의미를 두고 생산하시는 분들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0: 그럼요. 너무 많이 떠올라서 제가 오늘
1: 네.

0: 진짜 다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네. 일단 먼저 떠오르는 건 제가 이제 최근에 로컬 오디세이 하동편을 했으니까 네, 네. 지리산에서 이제 달걀을 생산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배태민 님이라고 대표님이시라고 너무너무너무 선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산을 조금 크게 사가지고 펜스를 치고 애들을 풀어놓고 키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달걀이 저는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를 바로 다 바꿨어요. 이런 닭들이 사는 환경도 너무 중요하지만 맛도 중요하고 이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닭의 행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안타까웠던 거는 사람들이 이 달걀 한 판의 맛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달걀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사료를 먹고 똑같은 곳에 갇혀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풀을 뜯잖아요. 네. 그리고 벌레를 잡아먹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달걀은 딱 깨서 먹으면 진짜 싱그러워요. 네. 이거는 풀을 좋아하는 닭이 먹은 그렇죠. 낳은 달걀이에요. 어떤 달걀은 되게 고수워요. 네. 얘는 벌레를 되게 그렇죠. 많이 좋아하네요. 그래서 얘네들도 사료를 먹거든요. 하지만 네. 밖에서 자유롭게 자기 입맛대로 골라먹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원래는 자연에서 온 맛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이런 닭들이 늙으면 폐계로 이제 뭐 백숙을 해먹는다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배 대표님은 자기가 그걸 먹으면 애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서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또 묻어나서 더 응원을 하고 싶고 지금은 사실 이 달걀 없어서 못 판 지경으로 잘 되시지만 막 코로나 이럴 때는 너무 힘드셔가지고 저한테 이거 좀 알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급식이 끊긴다거나 이런 일이 되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곧 응원이 되는 거라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언젠가부터는 이상하게 뭐 우리 귤 한 박스는 모두 똑같습니다. 뭐 우리 딸기 한 상자 모두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실 아이들은요. 그 뭐 이렇게 당근도 모양이 좀 다를 때 뭐 이거 뭐 닮았어. 이거 웃겨. 재밌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달걀을 먹을 때도 만약에 어머니들이 이거는 앞에 먹은 달걀이랑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봐. 이렇게 약간 재미를 북돋우면 우리가 그런 식재료를 다 똑같아야 된다는 기준을 들이대지 않고 달라서 신기하고 재밌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우리나라는 유독 다양성을 좀 못 참는다 그래야 되나.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네. 외국의 마트만 나가봐도 진짜 다양한 품종이 있고 네. 진짜 다양한 모양이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규격화를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패션도 마찬가지였던 것 네. 같거든요. 튀는 사람들 잘 못 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아 이건 모양이 이래가지고 다르고 아, 맛이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를 너무 박탈당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게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제 네. 인식의 변화가 자꾸 생기겠죠.
1: 그러면 소비자랑 그 지역의 생산자, 특히 도시의 소비자랑 지역의 생산자가 연결이 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0: 관심이에요.
1: 관심.
0: 관심과 행동.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제가 뭐 강연을 할 때도 그렇고 정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요즘에는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찾아보면 SNS나 인터넷에서 그런 농부님들 다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심에서 출발해서 내가 그런 분들 거를 먹고 그러다 보면 다른 분들께 또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알아서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또 자꾸자꾸 연결고리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내 식탁이 훨씬 더 풍요롭고 재밌어지고 즐거워지고 아 그분들은 요즘에 또 뭘 하고 계시지? 이런 연결고리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아 거기서부터 출발인 것 같습니다. 관심, 행동, 포기하지 않는 마음.
1: 앞으로 우리 식탁이 다양해져야 될 텐데 우리 작가님 바라는 식탁의 모습 뭔가요?
0: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네. 1년 내내 정말 좀 즐거워요.

0: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아,
1: 네.
0: 내일은 또뭘 먹지? 아니면 주말에 다음 주에는 어떤 것들을 먹을까 준비하고 이런
1: 네.
0: 것들이 내 하루의 활력소 그리고 한 주의 활력소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환경을 위해서 내가 막 이걸 먹어야지, 먹지 말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내 하루하루 매 순간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리하는 순간, 이 다듬는 동안 이런 것들이 하나의 힐링 포인트가 될수
1: 네.
0: 있거든요. 그리고 웰니스 같은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의 시작은 사실 무엇을 먹느냐, 내가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래서 그 순간이 행복한가 이런 거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 매 순간이 맛있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로컬 오디세이의 장민영 공동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내일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곳, 서대문 시니어 클럽의 김태경 관장 모시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어떤 풍경이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땐잘안 보이다가 조금씩 멀어지고 나면 그 자리가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되죠. 그 흔한 멸치가 사라질 수 있다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루하루 좀더 좋은 선택 해야겠습니다. 곽정임과 여러분의 연주 하늘을 날다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이맘때쯤 시골집 마당이나 전통시장에 가면요, 초록색 보석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싱그러운 초여름의 전령사, 청매실인데요. 이맘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매실 꼭지를 툭툭 따고요. 설탕을 가득 채워서 매실청을 담그는 댁들 참 많으시죠? 초록빛 매실이 달콤한 숨을 고르며 사르르 녹아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0일. 뜨거운 여름과 선선한 가을을 묵묵히 버텨내야만 비로소 깊고 진한 향을 내어줍니다. 뭐든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요. 치열했던 하루하루, 단숨에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기보다는요, 매실이 달콤하게 익어가듯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도 우리에겐 분명 필요하죠. 그렇게 내일을 위해 나를 가만히 채워두고 싶어지는 토요일 정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천향의 연주로 발걸음 첫 곡으로 전해드리죠.

오늘 첫 곡으로 발걸음 전해드렸어요. 천향의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여름말에서 싱그러운 초여름의 맛, 매실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매실청을 담글 때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상처 없는 매실을 고르고 꼭지를 일일이 다 따주는 기다림의 손길이라고 해요. 급한 마음에 독성이 남은 덜 자란 매실을 쓰거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성급하게 열어버리면 그 깊은 맛과 향을 온전히 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마음을 돌보고 채우는 일도 딱 이 매실청을 담지 않았을까요? 무작정 속도를 내면서 서두르기보다는요. 내 안의 상처를 먼저 가만히 도닥여주고 스스로 깊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이 시간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향긋해지는 매실처럼 우리 소리와 함께 조용히 숨 고르면서 마음을 좀 달콤하게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실하면 매화꽃이죠. 매화타령 전해드릴 텐데요. 성슬기 이준형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성슬기 이준형우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매화타령 전해드렸어요. 매실처럼 새콤달콤하고 매화꽃처럼 향기로운 그런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김산들의 에세이 계절은 서두르지 않는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요. 스페인 고산마을

비스타베아에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꿈 같은 일상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창작국악 단체인 숨의 데뷔 앨범 공간에서 숨쉬다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놀이터의 연주로 물들다 함께 감상하시죠.

놀이터의 연주로 물들다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 물드는 시간 함께 해보시죠. 들으실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한데요.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김소월의 시를 장서윤이 노래한 곡 산유화 전해드릴게요. 홀로 피고 지는 계절의 순환과 고독함을 담고 있는 시를 노래한 곡 산유화 지금 전해드립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찾지. 봄이 되면 반가운 건 나무만이 아닙니다. 새도, 토끼도, 그리고 사람도 이 풍성한 계절에 이끌립니다. 여기저기서 둥지가 만들어지고 보금자리를 꾸리느라 분주해집니다. 새들은 지저귀며 알을 낳고 토끼들은 나무 아래에 땅굴을 팝니다. 모두가 자기 몸을 가장 잘 보호해줄 나무를 찾아 나서는 시간입니다. 우리 집에는 딱총나무가 보호수처럼 서 있지만 작은 새나 토끼에게는 또 다른 나무가 더 안전한 쉼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봄이 되면 나무들은 더 크게, 더 선명하게 자라려는 듯 보입니다.

있는 것처럼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이 조용히 연결되는 계절. 그래서 봄은 늘 이렇게 생기 넘치고 다정한가 봅니다.

어떤 해는 포도를 따먹을 수 있었고 어떤 해는 배를 따다가 설탕 절임을 하고 케이크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어떤 해는 양떼에게 선수를 뺏겨 맛도 못 보고 지나갔고요. 사실 그 포도와 배나무는 야생에서 자라나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신세랍니다. 낮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 존재들이 밤에는 유난히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는 그냥 바라보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내미는 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중년이 다 된 남편의 얼굴에서 소년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보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삶의 원동력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맥동하는 작은 열망을 품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준비하고 배우며 애쓰는 그 모든 과정은 이미 행복이었습니다. 바다를 두려워하는 나이지만 언젠가 남편과 함께 수평선을 향해 떠날 날을 상상합니다. 그 너머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도 상상은 자유니까요.

한태주 외 여러분의 연주로 바람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산들의 계절은 서두르지 않는다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습니다. 이 글은 스페인의 고산 마을 비스타베아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일찍이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가족이에요. 200년이 된 폐가를 손수 고쳐서 빗물을 생활용수로 쓰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면서 새 아이를 키워온 시간. 그 시간들을 담백하게 담아냈습니다. 오래 바라보고 아껴온 순간들을 우리에게 천천히 건네주는 느낌이라서 참 따뜻하게 다가오는데요. 야생에서 자라난 포도와 배나무를 두고 어떤 해는 양떼에게 선수를 빼앗겨 맛도 못 보고요. 또 어떤 해는 달콤한 케이크도 구워 먹는 풍경들. 자연스럽고 또 순리대로 흘러가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인다. 가보고 싶다.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네요. 특히 밤이 되면 낮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 야생의 나무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빛나는 밤을 맞이하게 된다는 대목이 참 오래 남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진짜 원동력은 그리 멀리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내 안에 작은 열망을 품고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애쓰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산들의 계절은 서두르지 않는다와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풀벌레 소리. 여름밤의 풍경을 음악으로 느껴보실까요? 야생의 풀벌레 소리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백다솜의 대금 연주로 한여름밤 전해드립니다.

백음연주 위에 얹어진 야생의 풀벌레 소리 어떠셨어요? 백다솜의 백음연주로 한여름밤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절대가 있는 노래로 제주 소리 전해드릴게요.

절대가인의 노래로 제주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은 바람이 머무는 언덕인데요. 이수진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억울하여 분이 나서 울었었네. 하도 그리 사정하여 한번 만나 주었더니 그

0: 2부 첫 곡으로 야단가 전해드렸어요. 타니모션의 노래와 연주였는데요. 한양으로 떠난 몽룡을 기다리며 슬퍼하는 마음과 기약 없는 몽룡을 꾸짖는 이 춘향의 여러 가지 감정을 담은 곡 2부 첫 곡으로 듣고 오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토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창작 국악단체인 숨의 데뷔 앨범 공간에서 숨쉬다 준비하고 있을게요. 이어지는 곡은 세상이 변하였소 라는 곡인데요. 이몽룡을 기다리는 춘향의 순정과 절개의 가치가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되어지는지를 물어보는 이야기를 담은 곡이에요. 춘향이 기다리는 마음, 사랑일까요? 미련일까요? 여러분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젊은 국악단 흥신소의 노래와 연주로 세상이 변하였어 듣고 옵니다.
1: 춘향아, 한양이 멀다 해도 얼마나 멀겠느냐? 내 너를 하루도 잊지 않고 서둘러 다녀올 터이니 너는 내가 생각나면 저 나무 한 그루 날 삼아 기다리거라. 저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내 꼭 돌아오리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춘향이의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진 곡 세상이 변하였어 전해드렸는데요. 젊은 국악단 흥신소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요. 참을 인자의 비밀이라는 글을 봤어요. 참을 인자는 칼날 인자 밑에 마음 심자가 놓여 있는데 가만히 누워 있는데 시퍼런 칼날이 내 가슴 위에 놓여 있는 형국이에요. 조금이라도 잘못 움직였다가는 가슴 위에 놓인 칼 때문에 아찔해지는 상황인 거죠. 누가 와서 아무리 짜증나게 해도 화나는 일이 생기고 감정이 밀어닥쳐도 그저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이유라고 하네요. 결국 참지 못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피해가 일어난다는 뜻을 글자 자체가 품고 있는 셈이에요. 참을 인자에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시때때로 미움이나 분노, 욕심 같은 것들이 솟아오르는데요. 그런 거친 마음이 싹틀 때마다 가슴에 품은 칼로 과감하게 잘라내라는 가르침이기도 하대요.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켜내고 솟구치는 감정을 다스리는 일.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때로 불쑥불쑥 치솟는 화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여유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음악으로 좀 다스려 볼까요? 잔잔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할

신주희의 대금 연주로 물 한 개 피어나는 새벽 강가에서 전해드렸어요. 일상생활 하다 보면 화가 나는 일들이 종종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는 잠시 잠깐 심호흡을 하거나 이렇게 마음 다스릴 수 있는 곡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편안한 마음 가지고 한 장의 음반 바로 이어갈게요.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펼쳐볼 음반은 우리 국악계 신선한 충격을 던졌던 데뷔작입니다. 2010년에 발매된 한국음악 듀오 숨의 1집 정규 앨범 공간에서 숨쉬다 만나볼게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만나게 될 숨은 가야금의 서정민, 피리와 생황의 박지하, 이 두 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한국 음악 듀오입니다. 이들에게 음악이란 자신들의 삶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방법이라고 해요. 세상의 여러 숨, 즉 우리네 수많은 삶의 형태를 음악으로 말하고자 2007년에 처음 결성됐죠. 숨은 화려한 기교나 속주를 앞세우기보다 제목처럼 공간 속의 호흡과 여백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데 집중했는데요. 그 음악성을 일찍이 인정받아서 2009년 서울문화재단 젊은 예술가 음악 부문에 선정됐고요. 21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실험정신상을 수상하며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연주하지만 곡 구성이 다채롭고요.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팀이 바로 숨입니다. 정규 1집 공간에서 숨쉬다는 국악의 깊은 울림과 재즈의 즉흥적인 감각이 아주 절묘하게 만난 작품이에요. 총 7곡이 수록된 이 음반에서 오늘은 우리 마음의 결을 차분하게 다듬어줄 세 곡을 먼저 엄선해 드릴 텐데요. 그 첫 문을 열어줄 곡은 타이틀곡인 거울 자 둘입니다. 이 곡은 자아를 찾아가는 내면의 여정을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이고요. 작곡가 노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어두운 현실,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 새로운 나를, 또 다른 나를, 본연의 나를. 제목처럼 거울 속에 비친 내면을 깊숙이 탐색하는 흐름을 담고 있는데요. 도입부에서 25현 가야금의 정교한 연주 위로 피리와 생황이 어우러지며 어두운 현실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을 섬세하고 밀도 있게 그려냅니다. 앨범 전체의 방향을 여는 핵심곡 숨의 연주로 거울 자 둘 듣고 오시죠.

공간을 채우는 호흡의 미학. 숨의 작곡으로 거울자 둘 들어보셨는데요. 서정민의 25현 가야금, 박지하의 피리와 생황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두 번째 곡은 서사가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는 혼입니다. 이 곡은 1980년 4월 수많은 광부의 희생과 상흔이 남았던 사북 탄광 사건의 기억에서 출발한 곡이에요. 인적이 끊긴 척박한 폐광의 갱도 안에서 여전히 맴돌던 광부들의 상처와 석탄 냄새를 기억하며 당시 즉흥으로 연주했던 가락을 발전시킨 작품이죠. 오늘도 검게 물 흐르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이야기, 내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작곡가의 말처럼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존의 울림을 담고 있죠. 음악은 숨가쁜 탱고처럼 강렬하게 시작됐다가 이내 신비롭고 경건한 연주로 이어져요. 철가야금의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타격감과 생황의 신비로운 음색이 맞물리며 왜 이들이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지 단번에 증명해 줍니다.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들으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두운 탄광 갱도가 눈앞에 스치는 듯한 묘한 전율을 줄 텐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숨의 연주로 혼 전해드립니다.

두 연주자의 치열한 호흡이 마치 하나의 경건한 의식처럼 다가온 음악이었어요. 혼 듣고 오셨는데요. 서정민의 철가야금, 박지하의 생황연주였습니다. 오늘 토요일 이 시간에 마지막을 장식할 곡은 숨입니다. 곡 길이가 11분여에 달하는 이번 음반의 중심을 관통하는 대작인데요. 제목 그대로 숨이라는 행위 자체를 음악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 요소로 삼은 작품이에요. 연주자들은 음과 음 사이에 자리 잡은 침묵은 결코 소리 없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숨이고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이자 간과할 수 없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연주라도 숨 고르기가 없다면 연주자나 관객 모두 숨이 턱 막히고 부담스러울 텐데요. 이 곡은 25현 가야금과 피리가 만들어내는 정취 속에서 비우고 채우는 호흡의 균형을 아주 영리하게 보여줍니다. 음과 음 사이의 여백을 소리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하는 깊이 있는 연주. 실황 음원으로 전해드리죠. 숨의 연주로 숨 만나봅니다.

서정민의 25현 가야금, 박지하의 피리연주로 소리보다 더 깊은 침묵과 여백의 아름다움을 전해준 숨, 공연 실황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하나의 음반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한국 음악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한 듀오 숨의 정규 1집, 공간에서 숨쉬다의 전반부 수록곡들 함께 감상해봤어요. 최소한의 악기로 채워넣은 공간의 미학이 신선하게 다가온 시간이었는데요. 전통음악의 단단한 음색을 중심에 쥐고 그 위에 현대적인 감각과 또 삶의 밀착성을 얹어냈기 때문에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음악과 삶을 단단하게 밀착시키겠다는 마음을 품은 이들은 보다 명확한 곡 해석과 전달을 위해서 두 연주자가 직접 전곡을 작곡하고 연주합니다. 삶을 통해 배우고 느끼는 것들을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음악으로 옮기며 새로운 한국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죠. 내일 일요일 이 시간에는 이 음반의 뒷장을 넘겨볼 텐데요. 인도 전통 타악기인 타블라가 결합한 특별한 실황 연주를 포함해서 끌림, 플레이, 로직, 아카시나무 등 보석 같은 네 곡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나의 음반에 담긴 소리의 숨결을 따라가 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숨의 정규 1집, 공간에서 숨쉬다 함께했습니다.

문득 어릴 적 동네 풀밭에 주저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던 기억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기억하세요? 줄기를 툭 끊어서 손목시계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면서 시간을 부리던 그 정겨운 토끼풀 말이에요. 장미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한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동그랗고 허연 꽃송이들을 조심조심 엮어가다 보면 어느새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마음이 넉넉해지곤 했죠. 생각해보면 그저 풀잎 하나일 뿐인데 손에 쥐고 있으면 미소가 지어지던 그 시절의 소꿉놀이처럼 즐거움은 늘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잠시 일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요. 어릴 적 토끼풀 반지를 손에 끼웠을 때처럼 마음속에 기분 좋은 설렘과 활력을 가득가득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0: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이입니다. 체코는 프라하와 함께 맥주가 유명한 나라죠. 세계에서 1인당 맥주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체코 사람 앞에서는 술 잘 먹는 자부심, 일명 술부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먹느냐, 체코에서는 성인 한 명이 연간 150리터, 그러니까 맥주 240병을 마신다고 하네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에서라면 주당들에게 훈수를 한참 들어야 하는 거품 맥주가 이곳에는 일반적입니다. 체코 사람들은 거품량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맥주를 마시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건 세 손가락 두께에 거품을 올리는 흘리딘카이고요. 맥주 반 거품 반의 슈니치와 거품만 가득 채우는 물리코, 거품이 아예 없는 초흐탄 등 다양한 맥주가 있습니다. 체코에서는 맥주 거품도 맛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맥주가 있는 건데요. 맥주가 맛있는 계절입니다. 이제 월드컵도 개막했고요. 그래도 과음보다는 적당히 즐거울 정도로 마시기 아시죠? 모던 가곡의 권조가 듣고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나오자.

모던 가곡의 건주가 듣고 왔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흥미로운 국악 실험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이티와 미지와의 조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조금씩 변하죠. 여러분들은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요, 쓴 음식 있잖아요. 나물류를 예로 들자면요. 뭐 두릅나물, 혹은 뭐 쓴박이, 당귀, 머위, 취나물 등등. 이런 류의 맛이 정말 너무 좋고요. 쌉싸름한 맛을 이렇게 잘근잘근 씹고 있으면 입안 가득 향긋한 내음이 가득 돌면서 기분까지 너무 좋아져요. 그 건강한 느낌 드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렇게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음식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 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 알 출출할 때도 한 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밥어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박선주의 여러분의 연주로 천지인 듣겠습니다.

박선조의 여러분의 연주로 천지인 듣고 왔습니다. 진짜 어릴 때는요, 왜 어른들이 나물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어느새 저도 제철 나물 반찬에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있는 걸 보니까 세월은 입맛부터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음식 뭔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문자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인데요. 오방신과의 허송세월 말어라 듣고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0: 전통의 소리를 해체해 AI와 함께 현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실험 함께 해볼 분이죠.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나랩의 김현무입니다.
0: 대표님, 우리 지난 시간에 향피리, 네. 향피리를 가지고 사이버 펑크부터 또 심포닉 메탈, 또 주술적인 부족 음악까지 네. 무려 다섯 가지의 거대한 장르 실험을 해봤죠.
1: 네, 외부 믹싱 프로그램 없이 오직 이 텍스트 명령어만으로 악기 위치를 제어하는 프롬프트 편곡법 이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향피리를 무대 정중앙으로 끌어내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두었었죠.
0: 그런데 또 인공지능의 그 한계가 있었잖아요. 네. 피리가 그 밴드 사운드를 뚫고 나오지 못하니까는 인공지능 서양 밴드에 맞서기 위해 조금 중동악기인 주루나 네. 그 질감을 차용하거나 심지어 맑은 소금, 네. 소금의 소리를 임으로 변경했어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리 전면에 나서라고 지시를 해도 이 향피리 자체가 가진 본연의 음량이나 질감 등으로 이렇게 너무 많은 악기들을 뚫고 나오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애초에 밴드 사운드에 밀리지 않는 압도적 체급을 가진 악기를 등판시켜야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죠.
0: 그래서 예고해 주신 악기가 바로 네. 야외 국악기. 우리 국악기의 큰 인물이죠.
1: 그쵸. 네.
0: 태평소입니다.
1: 네,
0: 오늘 맞습니다. 나오나요?
1: 맞습니다. 아. 네. 태평소가 예전부터 넓은 야외에서 농악에 쓰이거나 아니면 군대 행진을 이끌었을 정도로 네. 아주 소리가 크고 시원시원한 악기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큰 밴드 이 사운드가 있어도 자신의 할 얘기를 이렇게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0: 근데 대표님 저도 알고 청취자분들도 이제 다 아시잖아요.
1: 네.
0: 프롬프트 창에 영어로 태평소라고 이렇게 고지고대로 입력하면 순어가 좀 못 알아듣고 헤매지 않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실험을 준비하면서도 또 재미나이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0: 네.
1: 태평소를 직접 입력하면 순어가 어려워하니까 음색이 비슷하면서도 순어가 구현하기 쉬운 대체 악기 다섯 가지 찾아줘 이렇게요.
0: 아, 대체 악기요.
1: 네.
0: 궁금한데. 자, 드디어 전 세계를 무대로 태평소와 비슷한 매력을 가진 악기들을 찾아보셨는데 어떤 네. 악기들이 추천됐을까요?
1: 네, 재미나이가 전 세계를 뒤져서 찾아낸 악기가 바로 중국의 수오나 그리고 중동의 주르나
0: 네.
1: 이집트의 미즈마르 중세 유럽의 쇼 그리고 프랑스 켈트 지방에서 연주되었던 봄바르드 이상 다섯 개입니다.
0: 이름 자체가 너무 낯선데요.
1: 그쵸?
0: 근데 되게 이름들이 예쁘네요. 주르나 또 수오나
1: 네, 맞아요.
0: 우리는 태평소
1: 그렇죠.
0: 자, 이제 악기들을 만나보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아, 그 전에 우리 악기들을 이렇게 추천받은 이 친구에게 우리 태평소와 비슷한 악기를 추천받은 이유가
0: 네?
1: 순호에서 태평소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소스를 찾기 위해서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기존 청취자분들께서는 태평소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0: 그렇죠?
1: 우연히 주파수를 맞추신 분들은 태평소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0: 네.
1: 실험 앞에서 태평소 실제 연주를 함께 먼저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정말 훌륭한 우리 태평소 연주 너무 많잖아요.
1: 그쵸?
0: 오늘 어떤 곡 먼저 감상해 볼까요?
1: 네, 정말 좋은 곡이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지난주에 제 2회 국악의 날 기념 특집 프로그램 명인이 온다에 출연하셨던 김강복 선생의 젊은 시절 연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선생님 젊은 시절 신화협주단에서 활동했을 때 녹음된 풍물놀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0: 네.
1: 풍물놀이와 태평소 시나위라는 트랙 후반부에 있는 능갯가락을 한 3분 정도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0: 네.
1: 연주에는 꽹가리의 남기문, 장구의 장덕화, 징 노종락, 북 박범훈 그리고 네.

0: 신화위 합주단이 2000년도에 발표한 앨범 풍물놀이에 수록된 풍물놀이와 태평소 신화위 중 후반부 능개가락 들었습니다. 아 진짜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하고 강렬한 소리인데 음원으로도 뚫고 나오지만 사실 태평소는 현장에서 들으면 그렇죠. 또 제맛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 앨범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어가지고 김가봉 선생님 실제 연주도 들어보고 앨범도 그렇군요. 들어보고 했던 그런 앨범인데요. 네. 앨범 발표가 2000년도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녹음은 훨씬 이전에 1970년대 80년대에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시절에 젊은 시절의 이 명인들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해요.
0: 진짜 태평소의 압도적인 에너지가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자 인공지능 제미나이가 추천해준 태평소의 글로벌 친구들 네. 자, 1번 후보의 수호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대표님 수호나 어떤 매력을 가졌을까요?
1: 네, 수호나는 우리 태평소와 구조적으로 아주 가까운 중국의 형제 악기인데요.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이 동양의 겹사 악기 중에서 가장 풍부한 데이터를 학습한 아주 든든한 후보기도 합니다. 네. 악기 끝에 달린 나팔 모양 세부치 동팔랑이라고 하죠. 네. 이 동팔랑이 떨리면서 만들어내는 금속성의 맑고 선명한 고음이 구현되는 그런 악기입니다.
0: 그러니까 태평소 특유의 그 시원한 금속성, 그 고음과 쏙 빼닮은 거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연주하는 음계도 우리 국악과 비슷한가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전통음악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민요처럼 한옥타브를 오음계로 쪼개서 하는 스케일이 비슷하고

0: 있고요. 아주 직관적이고 동양적인 멜로디 라인을 연주하는 게 특징이긴 한데, 최근에 현대식으로 개량된 수호나는 여러 반음들도 완벽하게 소화를 한다고 합니다.
1: 오음계에 동양적인 선율까지 갖췄으니 딱 맞는 것 같은데 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오늘 감상할 수 있는 이 수호나 연주 어떤 분의 곡으로 준비하셨을까요?
0: 유튜브나 틱톡에서 이 수호나를 트렌디하게 연주하는 크리에이터 샤오난의 음원인데요. 사실 중국 내에서는 이 수호나는 뭐 예전의 악기, 옛스러운 악기라는 편견이 좀 강했다고 해요. 근데 이 샤오난이 이 악기로 최신 케이팝이나 EDM 이 곡들을 커버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좀 트렌드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호나 특유의 폭발적이고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이 고음이 현대적인 전자음악과 만나니까 새로운 매력으로 이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게 됐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원래 수호나라는 악기가 옛날 악기라는 고정관념은 있었는데
0: 네.
1: 샤오난이라는 분이 되게 트렌디하게 바꾼 거군요.
0: 맞습니다.
1: 어떻게 젊은 세대 트렌드가 된 걸까요?
0: 이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들을 연주를 해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이 악기 자체에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 어떤 음악인지 궁금해요.
0: 2021년도에 쇼팽 플랫폼을 휩쓸었던 메가 히트곡 쿄라는 곡인데요. 한자로 용맹하다, 굳세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무협지의 주인공이 세상을 떠도는 듯한 웅장하고 영웅적인 멜로디, 그리고 묵직하고 차가운 일렉트로닉 이 비트가 깔리면서 중압풍의 일렉트로닉 팝 장르가 되었다고 합니다.
1: 무협과 EDM의 만남에 수호나의 용맹한
0: 네.
1: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영화 OST처럼 웅장할 것 같은데요.
0: 네. 들어보시면 수호나가 가진 그 거침없는 폭발적인 이 소리가 전자 비트 위에서 이렇게 매력적으로 얼마나 펼치는지, 왜이 친구를 1번 후보로 뽑아줬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오래된 편견을 깨고 전자음악 위를 시원하게 날아오르는 수호나의 매력, 크리에이터 샤오난의 연주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호나 연주곡 효입니다.

0: 와, 초반에는 얼후가 부드럽게 감정선을 이끌어주다가 나중에 이제 수은아가 딱 등장했는데, 얼후랑 이렇게 수은아의 티키타카랄까요? 주고받고의 조화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1: 이두 악기 역할 분담을 확실히 했죠.
0: 네.
1: 맞습니다. 이제 이 악기를 들어봤으니까,
0: 네.
1: 수은아를 들어봤으니까 두 번째 악기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티르키예와 중동의 악기 주루나입니다.
0: 오, 주루나 너무 귀여워요. 아까 태평서의 조상격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1: 네, 수은아보다 조금 더 짙은 흙냄새가 좀 나고요. 거친 중동 특유의 원초적인 폭발력을 가진 악기인데요. 주루나는 역시 마을의 결혼식이나 군대 환송식 같은 야외에서 주로 북과 함께 연주가 되었는데요. 태평소가 이 조용한 실내 대신에 야외에서 풍물놀이, 퇴치타에 이렇게 쓰이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귀여운 이름 뒤에 약간 강렬함이 숨어 있는 듯한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일 것 같은데 소리 울려 퍼지는 활동 무대까지 또 판박인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이름의 기원도 하나로 이어지는데요. 페르시아어로 잔치를 뜻하는 수루, 그리고 피리를 뜻하는 나이가 합쳐져서 주루나가 됐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태평소의 옛 이름이죠. 쇠납이 되었다고 하고요.
0: 그렇군요.
1: 이때부터 사람들을 모아놓고 판을 벌리는 피리라는 뜻이 된 거죠.
0: 잔치를 여는 피리 이름만으로도 일단 에너지가 넘치는.

0: 네, 그럼 연주되는 소리나 음계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1: 네.
0: 앞서 들은 수우나처럼 동양적인 선율인가요?
1: 그 부분은 주루나만의 독보적인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요.
0: 네?
1: 중동 전통 음악의 뼈대인 마캄 음계를 사용하는데 서양의 반음,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 건반 사이보다 그 음을 절반으로 또 적게는 4분의 1 음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 4분의 1이요?
1: 네.
0: 피아노 건반 사이에 그 미세한 틈을 연주한 다라는 거죠.
1: 맞습니다. 서양의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또 꺾고 흔들면서 연주를 하는데요. 이 섬세한 기교 때문에 주루나 특유의

0: 와, 태평소랑 너무
1: 그쵸?
0: 비슷해요. 이게 태평소로 중동 음악을 연주하는 거라고 했으면
1: 네.
0: 다 믿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만큼 비슷했는데, 자, 우리 태평소와 비슷한 주루나의 음악
1: 네.
0: 잘 듣고 왔는데요. 대표님, 이번에는
1: 맞습니다.
0: 쇼미라는 음색 들어볼 차례인가요?
1: 네, 이번에는 음악 배경을 중세 유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서양 악기 중에서 이 태평소와 가장 닮은 악기 후보군인데요. 쇼미입니다.
0: 쇼미, 어쩜 또 이것도 귀여워요.
1: 네.
0: 유럽 악기라면 모두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약간 부드럽고 우아한 소리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1: 네.
0: 태평소랑 비슷할까요?
1: 그러니까요. 이 쇼음은 우리가 아는 오보에의 조상격인 악기인데요. 이 현대 관악기들처럼 소리가 둥글게 다듬어지고 정제되기 이전의 악기라서 크고 거친 날것의 질감이 살아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서양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평소 못지않게 시원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0: 그러니까 오보에의 조상격인
1: 네.
0: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제되기 전에 자연스러운 매력이 살아있는 중세 악기라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럼 이 쇼는 주로 어떤 분위기의 소리를 내나요?
1: 네,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처럼 뭐 신나다, 슬프다 이런 감정들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0: 네.
1: 중세시대 특유의 감성을 이렇게 듬뿍 담고 있는데요. 어디가 고풍스럽기도 하고 성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다듬어지지 않는 투박한 매력이 공존하는 묘하고 깊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악기입니다.
0: 근데 성스러움과 투박함은 굉장히 멀리 있는
1: 그쵸.
0: 단어인데,
1: 네.
0: 그 둘이 공존하는 음악이라고 하니까 정말 독특한데,
1: 네.
0: 오늘 들려주실 곡은 어떤
1: 네.
0: 음원인가요?
1: 고음악을 복원을 하고 있던 유명한 연주자입니다. 데이비드 먼로우가 연주한 음원을 가지고 왔는데요. 중세시대 전통 춤곡인 에스탕피를 쇼음으로 연주하는 대목인데 이쇼 특유의 고풍스럽고 거친 매력을 잘 담은 음원입니다.
0: 약간 무도회장 이런 게 떠오르는데, 자, 고음악의 거장이 연주한 중세 춤곡, 아 진짜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서양 악기이면서도 우리 태평소의 선명한 에너지를 빼닮은 쇼의 연주, 데이비드 먼로의 음원으로 바로 들어볼게요.

0: 검색하시면 이 악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 악기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시연해 주는 영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옛 악기 소리에 관심 있으신 청취자분들도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쇼메 이 고풍스러운 매력 좀 뒤로 하고 네. 이제 네 번째 도플갱어 만나볼 차례입니다. 네. 대표님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0: 네, 이번에는 또다시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네. 이집트와 아랍 지역에서 축제나 행진할 때 주로 쓰였던 악기 미즈마르를 찾아보겠습니다.
1: 축제와 행진이요?
0: 네,
1: 방금까지는 춤곡이었는데 자, 이번에도 우리 태평소처럼 활기찰까요?
0: 맞습니다. 태평소 특유의 꿋꿋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장 강하게 뽑아내고 싶을 때 대안이 되는 악기인데요. 앞서 중세 유럽의 쇼 이 오보에 조상격이라고 했는데 이 미즈마르 역시 구조적으로는 오보에와 같은 겹니드 악기라서 소리가 아주 선명하고 힘이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1: 가만 들어보니까 아까 두 번째로 만났던 튀르키예 악기 주루나와 고향이 네.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맞습니다.
1: 두 악기가 친척인가요?
0: 네, 맞아요. 정확한데요. 튀르키예 주루나가 있다면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에는 이 미즈마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1: 네.
0: 주루나처럼 이 악기도 피아노 건반 사이의 미세한 음들을 미끄러지듯이 그리고 꺾으면서 흔들면서 연주하는 방식을 쓰는데요.
1: 네.
0: 그래서 아주 신비롭고 이국적인 매력을 무신 풍기는 악기입니다.
1: 그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과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사람을 모으고 또 이렇게 잔치를 여는 그 뜨거운 에너지의 네. 모양새는 전 세계 어디나 통하는 것 같은
0: 맞습니다.
1: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자, 오늘 들려주실 미즈마르 음원 어떤 곡인가요?
0: 네, 이집트 아스완 지역에서 녹음된 음원인데요. 마흐무드 압델 카림이라는 연주자가 이끄는 미즈마르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보통은 타불이라는 이집트 전통 악기 북도 함께 연주하는데 오늘은 두 대의 미즈마르가 연주하는 음원입니다.
1: 네, 태평소의 글로벌 친구를 찾기 위한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이집트의 전통 악기 미즈마르의 음원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고음악 연주자 데이비드 먼로가 연주한 쇼메 음원 듣고 왔습니다. 진짜 이 음악 들으면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수 없을 만큼 그쵸. 진짜 뛰어난 춤곡인데요. 네. 너무 좋았어요.
1: 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연주자인데요. 데이비드 먼로를 검

0: 이집트의 전통 악기 미즈마르 음원 감상하고 왔습니다. 네, 이것도 또한 비슷한데.
1: 그렇죠.
0: 와, 이게 음계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진짜 비슷해요.
1: 네, 맞아요. 이 미즈마르가 음계만 정말 가지고 오면 태평소 네. 소리라고 해도 믿을 네. 만한 악기인데 미즈마르는 보통 이 워낙 소리가 커서 다른 선율 악기들과 함께 하지 않고 보통 자기들끼리 독특한 앙상블을 만들어서 주로 연주를 하는데요. 방금 들으신 주선율 계속 움직이는 소리를 네네. 냈던 연주자를 라야스라고 하고요. 계속 같은 음을 삐 하고 깔아주는 네. 그 역할을 칼리파 그리고 타악기를 연주하는 타불까지 세 역할이 오. 모여서 앙상블을 이루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오,
0: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태평소 세 대가 각자의
1: 역할을? 두 대이고 한 대는 타악기.
0: 아, 네, 타악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대가 같이 앙상블을 이루면서 연주하는
1: 맞습니다.
0: 곡이군요.
1: 네. 그러니까
0: 라야스, 칼리파, 타불 이렇게 네. 이런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눠지니까요. 오히려 약간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 도플갱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자 대표님 마지막은 어떤 악기인가요?
1: 네 이번에는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 지방으로 가보겠는데요. 켈트의 전통 악기 봄바르드라는 악기를 찾아보겠습니다.
0: 프랑스의 켈트 악기 생소한데요?
1: 네 봄바르드라는 이 이름 자체가 14세기에 돌로 만든 대포화를 쏘던 대포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악기 크기는 작은데 그 이름이 워낙 그 이름처럼 소리가 대포처럼 네. 강력해서 이런 이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0: 우리의 필이랑도 같은 느낌인데 악기는 작은데도 거대한 소리가 나잖아요.
1: 네.
0: 근데 연주자가 숨이 찰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불어야 하는 악기라고 들었는데

0: 같은데 네. 그럼 봄바르드는 주로 어떤 분위기의 선율인가요?
1: 네, 켈트 전통 음악 특유의 밝고 힘찬 에너지가 가득한데요. 행진곡처럼 시원하게 곱게 뻗어나가는 그런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0: 밝고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선율이 약간 우리 태평서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오늘 들려주실 연주는 어떤 구성인가요?
1: 네, 봄바르드는 보통 전통적으로 백파이프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연주하는데요. 제가 음원을 찾다 보니까 소리가 비슷해서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백파이프 대신 아코디언과 함께한 연주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전통 악기보다 개량이 되어서 여러 가지 금속키가 달려 있어서 조금 더 여러 음을 내는 그런 악기의 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그럼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봄바르드 연주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0: 와, 시원하게 터지는 켈트의 멜로디, 봄바르드의 연주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거 들으면서 태평소랑 아코디언 연주를 같이 하면 또 어떨까 그런 약간 상상을 하면서
1: 네.
0: 이게 거칠고 부드러운 게 음식으로 따지면 단짠 단짠
1: 아하.
0: 되게 맛의 조화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1: 네.
0: 정말 태평소의 글로벌 친구답게 하나같이 에너지가 너무 다 강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강렬하죠. 이
0: 네.
1: 중국의 수호나부터 중동의 주루나 마즈마르, 유럽의 쇼움, 그리고 프랑스의 봄바르드까지 태평소의 역할을 대신할 든든한 친구들을 여럿 만나봤습니다.
0: 진짜 오늘 방송은 이렇게 전 세계를 돌면서요. 국악기 태평소의 진정한 매력과 또그 도플갱어를 확인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대표님, 다음 주에는 진짜 본격적인 실전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오늘 탐색한 이 5가지 악기들을 바탕으로 어떤 악기가 이 수노에서 잘 구현되는지 직접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0: 네, 드디어 오늘 찾은 소스들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다시 한번 싸워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들었던 악기 중에서요, 태평소와 가장 닮은 소리를 구현하는 과정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1: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0: 네.
1: 오늘은 우리 전통 관악기를 맞히는 문제인데요. 이 악기는 우리 전통 관악기 중 하나로 나무 관대 끝에 나팔 모양의 금속 장치, 동팔랑이죠. 동팔랑에 달려 있고 갈대로 만든 서, 즉 리드를 꽂아서 굽니다.
0: 네.
1: 소리가 크고 힘차서 대취타, 농악, 불교의식, 음악 등에 쓰이는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태평소, 2번 바라. 네, 정답을 아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정답을 맞히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0: 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전통 관악기 맞히는 문제인데요. 대치타 농악, 불교의식에 쓰이는 악기입니다. 1번 태평소, 2번 바라입니다. 다음 주는 태평소의 소리를 인공지능으로 잘 구현할 수 있을지 모두들 기대해 주세요. 오늘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래 김현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대표님 보내드리면서요. 양방원의 프린스 오브 제주 듣겠습니다.

양방원의 프린스 오브 제주 듣고 왔습니다. AI와 함께하는 실험실 오디오랩 중흥 시간에 퀴즈 드렸는데요. 9500님께서 행복을 시원하게 알리는 악기입니다 하면서 맞춰주셨고 0632님께서도 태평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질 듯한 악기 이름이에요. 오늘도 무사한 태평한 하루. 날씨도 참 좋네요. 인생 네컷 사진 찍고 왔어요 해주셨습니다. 2723님께서도 태평소 소리 시원하고 좋아요. 어려서는 콩국수 별로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콩국수의 맛을 알아가네요. 흰 순두부도 그렇고요. 나이가 들수록 슴슴한 음식이 좋아져요. 맛을 알아가는 거겠죠. 드디어 시원한 태평소가 나오는군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되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진짜 어릴 때 설탕 이렇게 많이 넣어서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설탕의 그 양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몸이 원하는 음식을 더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수록 더욱 건강하게 먹으면 좋겠죠? 1015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요. 문자 많이 주세요. 보내실 곳은 샵 0302입니다.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이동훈의 지영이류 해금산조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2부 아나야의 똥개 아롱이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4분입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외출했을 때 문 열면 달려오며 나를 반겨주는 반려견. 정말 사랑스러운데요. 반려견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순간 그 행복한 감정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반려견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을 비교했더니 반려견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산책하면서 신체 활동이 늘어나고 반려견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해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며 외로움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집 반려동물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역시 반려동물들은 참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1부에서

나이 들면 먹게 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2823님께서 저는 육회 비빔밥 좋아합니다. 매콤한 소스와 고소한 육회 그리고 신선한 채소들과 밥을 함께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야르 해주셨어요. 육회 비빔밥 좋아하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매콤한 양념에 고소한 육회 아삭한 채소까지 한 그릇에 이게 몽땅 다 들어있잖아요. 왜 사랑받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저도 힘없을 때 이거 꼭 먹는데요. 제가 판소리 하면서 정말 기운 없고 힘들 때는요. 육회 비빔밥 꼭 먹습니다. 건강 음식이잖아요. 7426님께서도 에리님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음식은요. 저는 고기보다는 생선과 채소요. 바닷가에서 태어나 16년 살면서 엄마가 해준 음식이 소울푸드거든요. 그때 기억으로 새 식구 집밥 만들어 먹어요. 오늘 주말엔 라디오도 기대 만땅입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어릴 적 바닷가에서 지내면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생선과 채소 반찬이 지금은 소울푸드가 되셨군요. 참 신기한 게요. 나이가 들수록 뭔가 화려한 음식보다는 어린 시절 먹었던 집밥이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요. 참기름에 간장밥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꼭 아, 참기름에 간장 비벼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소울푸드인가 봐요. 자, 오늘도 주말엔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봅니다. 1호의 사랑도 매화 듣고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ET와 미지와의 조우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 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수진님, 진짜 오늘 날씨 바다에 뛰어들고 싶지 않아요?
1: 네.
0: 이렇게 땡볕은 정말 간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에 네. 오늘 막 살이 익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래요. 대구를 이겼다고 하니까.
0: 진짜요?
1: 올 여름 너무 걱정돼요.
0: 올 여름 바다 많이 뛰어드실 것 같은데. 바쁘시죠?
1: 네.
0: 바다에 간혹 가야 되는데, 그죠? 자, 오늘 어떤 영화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오늘은 지난주 수요일에 디스클로저 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네.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3년 만의 신작이에요. 외계인을 소재로 한 SF 영화이고요. 네. 더 기대되는 이유가 이 스필버그 감독은 앞서 E.T. 또 미지와의 조우 그리고 우주전쟁과 같은 이 외계인 소재의 SF 대작을 다수 연출했고 또 좋은 평가를 또 받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필버그 감독의 3년 만의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 개봉 기념으로 E.T. 그리고 미지와의 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뭐 7월에 개봉한다는 나홍진 감독의 호프 또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지구를 지켜라 그리고 또 최근에 개봉했던 프로젝트 헤일 메리와 같은 그런 외계인 소재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모든 외계인 소재 영화들의 오늘을 있게 한 정말 네. 대표적인 레퍼런스가 바로 이 E.T.와 또 그 전에 만들어진 스필버그 감독의 이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미지와의 조우는 몰라도 E.T.는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아실 것 같은데 자, 그럼 미지와의 조우 소개해 주실까요?
1: 일단 이 E.T.와 미지와의 조우 두 영화 모두 외계인을 소재로 두고 있지만 이 우주전쟁과 같은 엄청난 그런 블록버스터 물은 아닙니다. 네. SF 장르지만 가족 드라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

0: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외계인과 인간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 여타 외계인 소재의 어떤 영화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우선 이 미지와의 조 같은 경우는 이제 1977년 영화예요. 벌써 한 60년. 40년인가요? 계산이 안 되네요. 50년. 네. 50년 전의 영화고 이 간단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한 마을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뭐 예컨대 거센 폭풍이 불어오거나 네. 갑자기 붉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면서 이 사람들의 피부가 빨갛게 타기도 하고요. 네. 온 도시에 정정 사태가 일어나면서 물건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죠. 네. 그런데 딱히 희생된 사람은 일단 없어요. 근데 문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뿐인데 어쨌든 이 모든 현상들은 이게 외계의 어떤 미지의 존재가 지구에 네. 찾아왔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일단 이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에서는 엔딩 결말이 등장할 때까지 이 미지의 존재의 정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안감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 내내 어떤 지배적인 하나의 정서로 영화 속에서 자리하고 있죠.
1: 그러니까 외계인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상상하잖아요.
0: 맞아요.
1: 진짜 우주선이 어디 발견됐다 이러면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이거 실제로 진짜 영화에서 또 보면은 뭔가 감각이 더 커지니까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신기할 것 같아요.
0: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1: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겁만 나서
0: 네. 근데 정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일이 영화 속에서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인데 네. 그게 바로 스필버그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E.T. 같은 경우가 딱 우리가 순수했던 그 어린 시절 상상만 했던 일을 영화로 그대로 실현한 그런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는 어떤 상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그러니까 어른들의 사고를 중심에 둔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기묘한 일들을 목격한 주인공의 말을 주변의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 믿어주지 않고 결국에 주인공이 이제 실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현실의 테두리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왜 타성에 젖은 우리의 이 현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해 규명하고 이해하려고 굳이 애쓰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때로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네. 상상하는 인간이 위기에서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이런 영화들이 좀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외계인이라는 이 등장의 장르는 진짜 이게 70년에 개봉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관심 많은
0: 흥미롭죠.
1: 것 같아요. 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0: 맞아요.
1: 영화에서라도 보고 싶은 영화에서라도 해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이티는 또 워낙에 대중적이잖아요.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비교적 미지와의 조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7년에 개봉한 영화잖아요. 다소 낯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티와 또 다른 분위기의 영화인 것 같아요.
0: 네. 근데 진짜 E.T. 이전에 이 미지와의 조우가 있었고 이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E.T.라는 영화가 탄생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E.T.를 앞서서 재밌게 봤다는 분 아니면 E.T.를 아직 보지 못해서 나중에 보실 계획이신 분들은 이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를 꼭 함께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와서 이 영화를 다시 보면요. 1970년대 이 아날로그 시대를 배경으로 외계인, 이 미지의 존재의 정체를 밝혀내는 과정이요. 요즘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스타일과는 새삼 더 다르게 느껴지는데 네. 오히려 이런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정말 더 흥미롭게 네,
1: 신선할
0: 다가옵니다. 요즘 SF 영화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든 게 AI로 이제
1: 맞아요.
0: 작동이 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어떤 사건 사고든 네. 해결이 되는데 이런 70년대 외계인 영화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진행이 돼요.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지구본이 있잖아요. 네. 요즘

0: 사람들은 지구본을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동그란 네. 입체 구에 이 지구본을 일일이 돌려보면서 이제 외계인의 위치를 특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담기기도 했는데 이 AI 시대에 오히려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 이런 명작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독특하고 흥미롭게 느껴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아무래도 SF니까 CG가 등장할 것 같은데 요즘 또 기술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긴 하지만 또 그때 그 시대에 뭔가 나름의 신선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0: 근데 CG는 이제 요즘하고 비교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의 특수 효과로 네. 그 시대의 어떤 SF 영화들은 이루어진다 볼 수 있고 요즘의 기술과 진짜 비교하면 어설플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기술력이 살짝 부족해도 역설적으로 영화의 화면도 요즘처럼 4K가 아닌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좀 비교적 선명하지 않아서 오히려 시각적으로 좀 부족한 감은 없어요. 좀 어떤 기술적인 단점을 이런 불균질한 화면이 좀 가린달까요? 엔딩 장면에서 보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외계인들의 이제 어떤 정체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제 우르르 우주선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영화에 담겨요. 근데 실제 배우들이 이 외계인 탈을 쓰고 그 연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진짜 이런 형상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이게 다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의 화면이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1: 실제 배우들이 왜 그 외계인 탈을 쓴다는 것과 더욱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그 픽셀이 깨진다랄까요? 그러니까 선명도가 진짜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족해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을 쓰고 연기하니까 오히려 더 생생할 것 같은데요.
0: 네, 근데 또 그게 아니면 애니마트로닉스라는 이 기계식 로봇 인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영화 속에서 활용을 해서 또 외계인을 또 형상화하기도 하고요. 근데 ET에서 네. 이런 로봇 인형을 많이 활용을 했죠. 또 이 미지와의 조우가 좀 각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제 주인공들이 외계인과 갈등을 겪는 이야기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 외계인으로 인해서 주인공과 정부 당국이 갈등을 인간들끼리 갈등에 빚게 되는데 이제 외계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실험하고 있던 정부 당국이 이 주인공이 외계인의 그 우주선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격리시키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서의 그 초반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또 영화 속에 있어서 어떤 긴장감과 함께 몰입감을 느끼게 하죠. 그리고 이런 갈등 구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또 주인공이 이 격리실에서부터 도망쳐서 정부의 비밀 기지를 또 찾게 되는데 이 위기에서 벗어난 인물들이 어렵사리 이 비밀 공간을 발견해서 이 큰 암석 뒤에서 이 몰래 염탐하는 그런 이미지들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게 스필버그 감독의 또 다른 영화 이 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좋아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건데 그런 모험 액션 어드벤처물에서의 어떤 클리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드벤처물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스릴감을 또 이 미지아의 조우라는 영화가 한편으로는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그 스필버그 감독 영화 하면은요. 거의 언제나 감동적인 장면이 꼭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0: 맞아요. 항상 해피엔딩이고 감동적이고 네.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러한데요. 영화의 결말 부분에 이제 외계인과 소통하는 장면에서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외계인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이제 둔 영화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컨택트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이 마지막 시퀀스에서 보면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인간과 외계인이 소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인간의 음조와 외계인이 보내는 음조 사이가 다른 어떤 음조인데 뭔가 이 다른 음조가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어떤 일종의 대입법적인 어우러짐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런 순간을 통해서 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나 싶은데 인류와 전혀 다른 어떤 타자로서의 이 외계인 그리고 인간 사이의 조화로움을 이제 도모해보자라는 메시지를 영화가 갖고 있다 볼 수 있고 이것은 사실 이제 비단 외계인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와 다르다고 여겨온 이 세상의 모든 그런 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타자들과의 인간들과의 사이의 조화로움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종, 종족, 국가,

0: 성별, 뭐 심지어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까지 넓게 보면 이런 것들의 어떤 조화를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1: 아니 요즘 또 특히나 뭐 좀비 영화도 많이 나오지만 외계인 나오는 영화 콘텐츠 보면 약간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한 존재로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역시 뭐 스필버그 감독이 류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그 류를 보면은 이티도 그렇고 미지와의 조우도 그렇고 약간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들어볼게요. 영화 이티 OST인 플라잉 듣겠습니다.

0: 영화 이티 OST인 플라잉 들었습니다. 아, 수진님 진짜 음악 들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두가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1: 날고 싶은
0: 네, 날고 싶은 정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서사도 다 느껴지고 네. 참 음악 하나만으로도 영화 장면이 떠오릅니다.
1: 네, 이 플라잉이라는 곡은 스필버그와 다수의 작품을 협업한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음악 감독이죠. 존 윌리엄스의 대표적인 영화 음악 중 한

하나인데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음악이 하나의 서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음악들을 만드는 감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윌리엄스에 대해서 이제 스필버그 감독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네. 내 영화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하지만 눈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윌리엄스의 음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ET를 통해서 네. 윌리엄스는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 또

0: 영화 E.T.의 OST인 플라잉 들었습니다. 아, 수진님 진짜 음악 들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두가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1: 날고 싶은
0: 네, 날고 싶은 정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서사도 다 느껴지고 네. 참 음악 하나만으로도 영화 장면이 떠오릅니다.
1: 네, 이 플라잉이라는 곡은 스필버그와 다수의 작품을 협업한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음악 감독이죠. 존 윌리엄스의 대표적인 영화 음악 중
0: 한 소년이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자전거 그 바구니 달린 자전거 네. 달을 이렇게 탁 가로지는 장면이 명장면인데 이 포스터 벽에 붙여놓은 분들이 많았어요. 진짜
1: 맞아요. 이 명장면이 단적으로 진짜 말해주듯이 소년과 외계인의 우정을 그린 영화이죠. 앞서 소개드린 이 미지와의 조우의 후속작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 제목인 ET는 더 엑스트라 테레스티얼 지구의 존재 지구 외의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의 약자예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외계인이라는 뜻이고 극중의 주인공 아이들이 이제 외계인에게 지어준 이름이죠. 근데 어쩌다 이름까지 지어주게 되었냐면 이 ET 외계인이 이제 자기들 세계에서는 일종의 이제 식물학자인데 지구에 이제 어떤 식물을 채취하러 왔다가 미처 우주선을 타지 못하고 홀로 낙오되면서 이 지구인 주인공인 소년과 인연을 막 맺게 됩니다. 근데 소년은 집에서 이제 엄마 몰래 이제 이 ET 외계인을 돌봐주게 되고요. 이제 외계인과 함께 한 집에 살면서 이 소년의 뭐 형과 여동생과의 끈끈한 어떤 정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여동생 역할도 드루베리모가 네. 또 어린 아역 진짜. 시절에 또 연기를 해서 또 맞아요. 인상적이기도 하죠.
0: 다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 약자로 외계인 ET가 뜻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아이인 줄 알았거든요. 캐릭터가 맞아요. ET가 근데 외계인 세계에서는 식물학자
1: 네, 나름 엘리트였어요.
0: 처음 알았습니다.
1: 영화를 봤어도 모르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도 그럴 게 이제 지구에서의 생활이 또 ET에게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갓 태어난 정말 아기처럼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극중의 아이들에게 ET가 이제 지구말을 배우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는데 네네. 또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귀엽고 아이 같고 좀 재밌기도 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화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맞아요. 마치 ET의 분신처럼 이제 곁에 놓여 있죠. 이제 뭐 영화 내용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ET가 이제 죽어가면 화분의 꽃이 이제 시들고 네. 또 ET가 살아나면 죽었던 꽃이 살고. 다시 살아납니다. 네. 또 어떤 식물학자로서의 면모를 또 살짝은 짐작할 수 있는 네.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또 이런 ET의 어떤 운명을 식물에 빗댄다는 점이 이 영화의 어떤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별거 아니지만 어떤 맞아요. 세부적인 어떤 중요한 그러면서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ET와 이 화분과의 관계처럼 또 주인공 엘리엇 또한 ET와 어떤 정서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서로 간의 텔레파시가 통한다는 설정도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장면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엘리엇이 학교에 있는 동안 ET가 집안의 냉장고를 막 뒤지는데 그러다가 하필 맥주를 마시고 얼큰하게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학교에 있는 엘리엇도 마찬가지로 얼큰하게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재미있게 그려져요. 네. 뭐 이를테면 또 여기에 의미를 좀 붙여보자면 미지와의 조우에서 보여준 어떤 타자와의 교감, 그런 조화로운 삶이 중요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ET에서도 이런 텔레파시 연동을 통해서 좀 가볍게 전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미지와의 조우는 좀 진지한, 진중한 분위기였다면 ET는 좀 그것보다는 가볍고 코믹한, 그러면서도 좀 더 감동적이고 따뜻한 무드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영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진짜 스필버그 감독님은 약간 그게 동물이건 외계인이건 식물이건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과 그들의 관계는 항상 긴밀하게 따뜻하게 이어져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서를 항상 보여주는 것 같아서
1: 맞아요.
0: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했었나? ET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1: 네, 또 마지막도 해피엔딩으로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ET가 그토록 원하던 자신의 고향 행성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뭐 요즘에 하늘멍, 불멍, 바다멍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영화멍이라고 저만의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ET라는 영화가 진짜 그 영화멍하기 정말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루 종일 재생시켜놓고 멍하니 감상만 해도 좋은 그런 영화가 또 있잖아요. 그런 영화고

0: 그만큼 마음에 좀 훈훈하게 훈기를 채워주면서 위로가 되고 또 에너지도 충전이 되는 그런 영화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군요.
0: 오늘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 개봉 기념으로 이제 미지와의 조 그리고 E.T. 소개해드렸는데 이 두 작품은 정말 두고두고 회자되는 대중적인 명작 중에 명작이잖아요. 회자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보셨던 분 또 못 보셨던 분 할 것 없이 이번 기회에 한 번쯤 꺼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신작 개봉하기 전에 이 두 영화 보면서 약간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전엔 또 언제나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님 청취자 퀴즈 준비하셨죠?
0: 네.
1: 퀴즈 내주시죠.
0: 1984년에 국내 개봉한 이 영화는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인데요. 지구에 홀로 남겨진 외계 생명체와 소년 엘리엇의 우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1번 주라기 공원, 2번 E.T. 정답을 아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외계 생명체와 소년 엘리엇의 우정. 이것만 해도 아시겠죠? 자, 1번 주라기 공원, 2번 E.T.입니다.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영화 E.T. OST인 마이클 잭슨의 Someone in the Dark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연구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영화 E.T. OST 중 마이클 잭슨의 Someone in the Dark 들었습니다. 행복한 영화 소개하고요. 행복한 영화 음악 들으니까요. 덩달아 행복해져요. 행복, 행복, 행복입니다. 4430님께서 어릴 땐 그저 신기한 외계인 영화였는데 어른이 돼서 다시 보니 순수한 소통과 우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인생 작품. 정답 2번 이티입니다 해주셨습니다. 6244님께서도 정답은 이티입니다. 경북 영덕에서 업로드 씁니다. 토요일이어서 일하는 맛에 손님이 많네요. 열심히 일할게요. 이티 어릴 때 비디오점에서 빌려서 봤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이제는 비디오로 빌려보셨을 것 같아요. 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6470님께서도 퀴즈 정답은 2번 이티입니다. 저는 반려견을 안 키우는데 주위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2시간 방송 듣다 보면 우리 국악과 다양한 영화 소식 등 분야별로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참 듣기 편안하고 행복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 쫑긋하고 열심히 청취하고 있어요. 주말은 라디오 늘 왕 청취자 될게요. 이렇게 사람 가득 담아 문자 주시니까요. 더욱 힘이 납니다. 6470님의 응원을 받아서요.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470님께 기정떡 보내드릴게요. 샵 0301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블랙스트링의 카르마 듣겠습니다.

블랙스트링의 카르마 듣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바로 하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요즘은요,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대출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인데요. 최근 정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런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부담도 일부 완화하고 각자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런 결혼 페널티가 있었다는 게 참 아쉬운데요. 앞으로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저는 이수진의 바람이 머무는 언덕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의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중국 진나라 때 사론서 여시춘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이 산에서 나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물이 산을 싫어하고 바다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하에서가 아니라 높고 낮음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순리인데요. 하지만 부의 흐름이나 권력의 흐름은 왠지 높은 곳으로만 집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순리를 거스르고 따라 올라가면 그 끝에서 만나는 건 결국 외로움 뿐일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리대로 흐르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얻길 원한다면 높이 올라갈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야 하는 거겠죠. 가장 낮은 곳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면 순리대로 흘러온 마음들을 모두 품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6월 13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일구의 소리 단가 강상풍월로 출발합니다.

나 이배 저배 다 버리고 한송정 들어가 길고 긴 소를 위어 초만 후에

태인한 태인한은 적도 지나니 태인한이오 출물망 출물망은 을싸고 우두고 상상이라

나는 누나 황풍재월 나론현지연비 그녀 알기 되다.

왔다 항상 뭐 그닥고 귀모유소를 허여두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배고

0: 번지면 어디 가고 단오시절인 줄으로 친근하고 어드렁거리구노라.
1: 김일규의 소리, 단갑, 강상풍을 함께 들으면서 6월 13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기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2: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3: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김용호님, 평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 집 근처 화원에 가서 머루나무 하나 사서 키워보려고요. 아, 네, 머루. 그 포도같이 생긴 조그맣고 둥근 열매 말씀하시는 거죠? 어릴 적 산에 가서 따먹던 생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해바라기님.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아수라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어제 국악의 날이었는데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방송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국악의 날 행사 다녀왔어요. 네. 8397님, 좋다. 얼쑤 얼씨구. 네. 추임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저도 얼씨구 좋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희배님, 오늘은 풍녀사전 코너 속 놀부가 동문서답을 잘하네요. 저도 오늘 절에 다녀왔습니다. 용호님 노래 듣고 싶습니다. 네, 곧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방송 때 우리 승승장구님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이름 모를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 덕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6월을 지내야겠어요. 평화로운 밤 풍류가 좋다와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호국의 달인 6월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 가졌었죠. 그 마음 항상 잊지 않고 우리 지내시게요. 많은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욱 재미있고 흥겨운 풍류, 풍류가 좋다 되도록 노력할게요. 계속해서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강은일의 해금, 한범수류 해금산조입니다. 한범수류 해금산조는

1957년에 가락을 구성하기 시작해서 1964년에 완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범수가 자신의 대금 산조 가락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요. 조성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고 주로 남도 계면조의 가락과 변박보다는 정박으로 많은 진행되는 것이 이 산조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단국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은일 교수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야야야, 흥보야. 아, 나도 절밥이 맛있어서 몇 번 절에 가보기는 했는디 말이다. 아, 사람들이 왜 부처님을 믿고 절에 댕기는 것이냐?
1: 아따, 형님. 아, 그야 부처님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아서 아니겠습니까?
0: 아니, 부처님이 뭘, 대체 뭘 가르쳤길래? 아, 불경도 그렇고 범패도 죄 어려운 한문에다 아, 거시기 알아먹지도 못할 범어로 노래하니 아, 내가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던디.
1: 아이고, 끝까지 안 들어보셔서 그라지에. 알아듣기 쉬운 노래

또 있었던디요. 그요? 아, 그런 노래가 있으면 진작 그것부터 들려줄 것이제. 흥보 네 말은 이제 못 믿겄으니 아 얼른 풍요사전 아 갖고 와봐라.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범패, 즉 불교음악엔 제의식에 사용되는 안채비 소리와 바깥채비 소리 외에도 포교를 위한 노래들이 따로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화청입니다. 화평할 화의 청할 청. 화청이란 원래 여러 불보살을 청한다는 의미에서 범패승이 제의 끝부분에서 부르던 소리였는데요. 대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교리를 민속적인 가락에 얹어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화청의 사설은 매우 다양하고 학동이 높은 스님이 얼마든지 새로 창작할 수도 있는데요. 마치 민요처럼 어느 정도 공통적인 뼈대와 줄기 안에서 소리하는 사람마다 즉흥적으로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음계는 대체로 경소도 민요와 비슷한 가락 흐름을 보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는 동부민요 쪽인 매나리 쪽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대개는 엄머리 장단으로 징을 치며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화청 발원가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달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부터 불교 의식음악인 범패에 관해 풍요사전에서 차근차근 알아봤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제를 지낼 때 범패승들이 부르는 전문적인 소리만을 범패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범패가 불교 음악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화청이나 회신곡처럼 포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들도 넓은 의미에선 범패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갈 동안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기하갑주 금강산 타령, 동백 타령, 국립남도국악원 기악단의 연주로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였습니다. 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청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바로 이 시간 촉곡 마치기 이벤트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정답 호남가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전영미님

호남가. 제가 연습한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 네. 유파마다 약간의 선율 차이는 있는데요. 부르는 소리끼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 전영미님 배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재방송 때 보내주셨네요. 우리 승승장군님. 정답! 호남과 이번에는 맞췄네요. 네, 모든 애청자 여러분 항상 사연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언제나 멋진 우리 풍류음악 잘 선별해서 들려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승무 반주 음악입니다.

김요의 풍류 현장.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소개해드릴 곡은 제주 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오롯이 담긴 제주민요 오돌뚜기입니다. 이 노래는 천머리 가사를 따서 오돌뚜기라고도 부르지만 둥글의 당실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리는데요. 둥글의 당실이란 말은 이 노래 후렴구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죠. 오돌뚜기는 제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보았을 만큼 널리 사랑받은 민요인데요. 흥겨운 가락과 정겨운 후렴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역사적 뿌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현재는 제주를 대표하는 민요로 전승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오돌뚜기가 조선시대 한반도 전역에서 불리던 노래가

제주에 전해져 정착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판소리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선 후기의 판소리 사설인 흥보가와 가로지기 타령에 오늘날 전해지는 오돌독이의 노랫말과 매우 유사한 사설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돌독이가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불렸던 민요였으나 오늘날에는 제주에서만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죠. 오늘날 불리는 오돌독이의 사설에는 제주의 자연과 생활문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한라산과 성산 일출, 산지포구, 사봉낙조 등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하기도 하고요. 해녀들의 삶과 남녀간의 사랑, 그리움과 애안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돌독이는 단순한 민요를 넘어 제주인의 삶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오돌독이는 매우 뛰어난 예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북거리 장단과 타령 장단을 바탕으로 경쾌하고 구성진 선율이 펼쳐지며 한 사람이 앞소리를 매기면 여러 사람이 후렴을 받는,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경기민요와 유사한 요성과 섬세한 잔가락이 어우러져 제주민요 가운데 가장 세련된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돌독이는 유희의 자리뿐 아니라 노동의 현장에서도 함께했는데요. 과거 제주 조천읍 조촌리와 화북

이름의 정확한 의미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나 사설과 선유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유행의 제주인의 삶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오돌독이는 매우 뛰어난 예술성을 지니고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돌독이의 흥겨운 가락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한 편의 민요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 한 편의 민요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공동체의 정서를 함께 만나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제주민요 오돌뚜기 그리고 이오도 사나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함께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함께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노래와 연주, 보호자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평생 아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해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요즘 캐대언 노래처럼 진짜 어디를 가도 맨날 나오는 노래들 있잖아요. 옛날 100년 전에도 막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고 난리 났던 그런 대박 노래가 진짜 있었어요?
2: 그럼요. 있었고 말고요. 우리 대중가요의 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히트곡이 바로 이 아리랑이랍니다.
3: 아리랑이 유행가였다고요? 아리랑은 국악이잖아요.
2: 그 시절에는 요즘 아이돌 노래같이 인기 있는 대중음악이었어요. 100년 전인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쓰였는데 영화가 흥행하면서 노래 인기도 엄청났지요. 극장 문을 나서는 관객들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마다 입에서 입으로 서로에게 알린 셈이랄까요?
1: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태평가를 알린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는 소리가 안 나오는 영화였는데 어떻게 노래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2: 변사라는 이야기꾼이 옆에서 대사를 읊고 우리 소리꾼들이 스크린 밑에서 직접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죠. 영화가 흥행하니까 그 다음엔 음반 회사들이 앞다투어 이 아리랑을 레코드판으로 찍어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은 물론이고 유행가 부르던 가수들까지 전부 이 아리랑을 녹음하려 했죠. 온 동네 레코드판에서 이 노래만 흘러나왔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가요였던 게지요.
3: 와, 신기하다. 유행가였던 노래가 지금의 우리 국악이 된 거네요?
2: 그렇지요. 100년 전의 아리랑이 수없이 다시 불리면서 살아남았듯이 오늘의 우리 국악도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서 자꾸 불리고 쓰여야 더 오래 숨쉴 수 있겠죠? 옛 소리꾼인 내 목소리가 오늘날의 기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지요.
0: 시대를 뒤흔든 최초의 히트곡이자 당대 소리꾼들이 사랑했던 유행가 아리랑. 세월 속에서 수없이 다시 불리우며 살아남은 이 노래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음악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극장 앞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흐르던 그 가락처럼 우리 소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 곁에 있어 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옛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본조 아리랑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6월 중순은 그야말로 눈이 시리도록 푸른 나무 그늘과 향긋한 풀내음이 가득한 녹음 방초의 계절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푸른 바람이 불어올 것만 같은 때죠. 이 초여름의 싱그럽고 청량한 경치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긴 덕분일까요? 판소리와 민요 가사 곳곳에도 이 녹음 방초라는 단어가 자주 단골로 등장하는데요.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에서도 싱그러운 6월의 푸르름을 여러분과 넉넉하게 나누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2026년 6월 13일 오늘 첫 곡으로 단가 녹음방초 준비했습니다. 녹음방초 승화 씨의 해는 어이 더디 간고 그달 금음 다 보내고 5월이라 단오일은 천중지 가절이요 일지지 창의하여 창창한 숲속에 백설이 자자쿠나 곧 창밖에 해가 느리고 느려지고 푸른 숲속에 새들이 바삐 날아다니는구나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단오 시절의 푸른 자연과 6월 유두절에 이르러 작은 절의 풍경을 노래하는 단가입니다. 오늘은 가야금 병창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가 녹음방초입니다. 병창의 강정숙, 장구에는 김청만입니다.

조그마한 상에 하나 아래 먹는 큰 부채야. 솔대 갈라지고 무거운

0: 오늘 첫 곡으로 단가 녹음방초를 가야금 병창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병창의 강정숙, 장구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초여름에 잘 어울리는 단가였는데요. 강정숙 명창은 박귀희 선생의 뒤를 이은 국가무용유산 가야금 병창 보유자로 많은 제자를 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정숙 가야금 병창 1집에 녹음된 음원으로 화사하고 밝은 소리로 만나보셨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는데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아으!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 갑니다. 추임새를 열심히 하시면서 귀명창도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추임새를 큰 소리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적벽가 중 관운장이 나타나는 대목으로 함께 하시겠는데요. 군사점고를 마치고 한탄을 하다가 다시 헛웃음을 짓던 조조 앞에 드디어 마지막 길목을 지키고 있던 관우 장군이 나타납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알고 정옥과 군사들이 조조에게 빌어보라고 야단을 하지요. 엄머리로 되어 있는 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적벽가 중 관운장 출연 대목입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반주에는 김동준입니다. 자,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1: 한참 울다가 또 조조가 사방을 한참 보더니만은 또 느닷없이 웃는데 하고 웃어노니 정호의 기가 막혀. 야들아 야들아, 승상이 웃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무장해라. 에이? 왜 웃었소? 네 여봐라, 주요는 꾀가 없고 공명이 실기 없음을 보고 웃었노라. 아, 여기다가 병든 군사라도 한 300명만 세워놓으시면 제놈이 조조는 말고 매조님이라도 살아갈 수 있냐. 말이 맞들 못하야. 말이 맞들 못하야. 방포결성 궁. 조조가 깜짝 놀래.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깊은 산에 절이 있으니 돼지 잡는 풀소리요. 이윽고 방포가 쿵. 허허, 돼지 사냥 아니라 내 사냥 났나 보다. 북소리 퉁퉁.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깊은 산에 절이 있으니 고향 모이는 목소리. 조조 진조 뜻밖이 요란할지. 뜻밖의 동이 청기 번듯, 남에서 깨어 번듯, 북에서 흑개가 번듯, 서서 백개 번듯, 사방

기색을 바라보니 하두서 정우 문장이라 둥뚜려 시색이 없거나 정우의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성상님, 이제는 다 죽었으니 웃음이 나실까 웃으시오. 그저 죽어도 간이라 없게 모른 장사가 그 누구냐? 한나라 대장 운장이요. 운장이면 욕탈무게라 하여서 죽게로 내려가. 정률들이 하는 말 반공어 높은 예주 한 번을 남의 어느 길김성도 따지 못하고 공방이 붙

0: 수다를 하려고지 당하려가
1: 맞지?
0: 아 천일 운장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으니 한번 빌어보시오. 야들아 내가 빌 마음은 있다마는 내 면이 삼국에서 으뜸이 아니냐. 후세의 문장들이 나를 가왈부왈허겠기로 빌지는 내가 못하겠고 그 쓸 꾀 있다. 무슨 꾀입니까? 나를 죽었다고 장막 덮고 여기서 머리 풀고 너들이 통곡을 해라. 그러면 운장은 마음이 착한 양반이라 조문하고 갈 것이다.
1: 아.
0: 정의기 기가 막혀 신통한 말씀이오. 아 지금 산승상 모가지 빌라고 누구니기 벌게 나갖고 다니는디 죽은 승상님 목 좀 잘 비겄소. 조조는 기왕이 죽으신께 모가지나 가져가자 하고 그 잘 드는 청룡들어다가 승상님 모가지를 뒤야지 모가지 비더 싹 빌 것 같으면은 그 목 빈 뒤서 움 나갔소. 싹 나갔소. 빌어나 보시오. 조조가 갈 일 없어. 조조가 갈 일 없어. 백개 도상하고 저거 한양에 살아온다. 한양 살아와 저장하고 동봐라. 얼굴은 묵은 대초빛 갖고 성악수들고 살아요. 보게

0: 이 나를 모르리라 한수정 장이다 조그마한 중달새가 망령 그물에 걸켰으니 내가 들었던 꼬내랴 종귀를 쓰지 말고 내 앞에 쌍당 서서 들은 청룡들을 막아라.
1: 아이씨고
2: 취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 함께 하신 곡은 적벽가중 관훈장 출연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반주에는 김동준이었습니다. 박동진 명창은 정춘풍, 박기홍, 조학진으로 내려온 중고제 적벽가를 전승했는데요. 1973년에 이 적벽가로 국가무형유산 예능보유자가 되신 바 있죠. 사설이 다른 유파와 달리 더 풍부하고 박동진 명창 특유의 곰삭으면서도 호령조의 소리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목 역시 박동진 명창의 소리로 감상해 보시겠는데요. 조조는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과거에 자신이 준 여러 특혜를 나열하는데 관훈장은 이미 과거의 은혜는 다 갚았다며 호통을 칩니다. 조조가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과거사를 이르니 결국 관우는 조조를 용서하고 돌아가게 되죠. 적벽가의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적벽가 중 조조 애거라는 대목부터 조조가 살아 돌아가는 대목까지입니다. 소리의 박동진, 복반주에는 김동준입니다. 취임새 잊지 마세요.
0: 천조가 다시 해결 온다.

거주를 모를 제 소장에 나으라로 몇시에 드려 미부인 간부인은 별궁지여 드려 고창군을 진생으로 외로울 때 3일이 소연이요 5일이 태연으로 미녀 삼십 얼굴 안에 학책가 재배하고 여포 첩초선이를 별방으로 드렸다지만 한 말씀이 간사하다고

몽골 배제와 최계도 무슨 말씀하드이까? 상마할 때 황금천냥, 하마할 때 백금천냥 말로 되어서 드렸더니 고치 않고 떠나갈 적어 오관육장을 다 죽이고 나는 그래도 원심이 없어서 복문 닦아보냈지 않소일까?

웃고 하부 개정 얼른 추가 기둥이 쌍범어요 그대 나라 수다장줄 일지어 다 죽는디 내가 보다가 민망하야 청룡도 부여야 꼭 천재 안 그러갈 자고 그대 손들어 손을 들어 내 안전에 들이걸 일곤기 없기잖아 천재 악기기야 일곤함성한 깔끝에 알량은 좁히게 얻을고 본진으로 돌아오니 더운 소리 식지가지고 백사도 땅을 뺏어 그대 안전기록하니 그건 일을 갚은지라 잔말 말고 휘죽어라 저쪽에도 뜨지 애교란다 여보장 문진 듣주시오 창군 탄신 척도만원 여보다 던적도 마라 소장이 뺏어다가 장군님 집에 들였더니만 잘 얘기해요 이놈 형량 하루 내 옆에 오리라 헤헤 당나고 쓰더니만 이제 어찌 잊었으면

어린 마음 노실 처분은 있었으나 조조를 조롱하여 애타는 것 보시려고 청룡도를 펄쩍 들어놓니 조조가 깜짝 놀랴 아이고 정홍아 내 모가지 있나 봐라 아 청룡도 같은다더니만은 아프지 않고 그냥 목이 그냥 턱 떨어지는구나 문장이 기가 막혀 목이 떨어졌으면은 죽은 거 아니야

아니요, 죽은 사람도 말을 할까? 조조헌은 말이에, 본래 내가 정신이 좋아서 말은 하지만 혼은 벌써 피난 갔습니다. 운장이 대소하고 조조를 노려할지 주차인이 거둥 봐라, 주차인이 거둥 봐라, 큰소리로 하는 말 여보장 거둬주세요. 첫 칼에 배열 조조를 전주와 여둥 오시니 예전과 갓소에다 공동 보진대비 함양을 파가누고 홍문적으시다고 대용을 그려놓고 항장이 날린 칼이 실호시바지 급서 돌백설 듯한 마르가 개명사 주야관의 꼭동소한 목조에 8천대 헌터지니 오강자 운종의 자본재산거였으니 역파산 기장사도 외계력으로 거든 하물며 조맹덕은 치세진 등신지요 난세지 가로지라 자꾸 도로 놓으면 양

조적살 꼭 붙을 왕자명에 달린 조조 내 목숨이 어디로 가느냐! 허연우니 조조 눈살이 꽂고 타고 콧구멍이 빽빽하야 목이 콱 쉬면서 아이고 지별감 나리 나 좋게 살려주시오 내 술 한 잔 받아주리다 운장이 못세다가 민망하야

0: 거여 충분을 하산하라 말서가 둘러노니 조조가 문장이 희망함을 보고 일조에
1: 보도다
0: 도망하니 문장이 호령을 적어 어디로 가느냐 호령은 이 조조가 맑게 떨어졌소 내굴 장수들이 맑게 내려 두 소람 장면네 피난이다 피난이다 관공님 장은 피난이다 살려주오 살려주오 우리 성상 살려주면 높고 높은 관공군대 본국 천을 이어

산철이 방박구나. 문장이 더욱 지그나야 전유적 한원세의 장요마루를 도와 들어와 반갑게 인사하지. 문장이 또한 옛던 대로를 생각하고 초조를 도와주고 하구에 돌아오니 그때여 공명 선생은 기어로 내려오더지만 문장은 손을 잡고 양이 간밤에 천기를 보니 초조를 만약 죽여놓으면 여덟 조조가 나가기로 관공을 보내어서 옛 은혜를 갚았으니 어찌 아름답지가 아니거리오. 삼국지의

0: 적벽가중 조조가 애걸하는 대목부터 마지막 조조가 살아 돌아가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반주에는 김동준이었습니다. 관훈장이 조조를 살려보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던 공명은 오히려 관우를 보내 옛 은혜를 갚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했지요. 적벽가는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영웅들의 등장과 활약을 다루면서도 조조를 간웅으로 묘사하고 군사들의 애환을 함께 다루면서 전쟁에 대한 비판과 풍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원전 소설을 판소리화하면서 주제와 의미 등이 한국화되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적벽가는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들고

0: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네 번째 음반으로 어린이를 위한 국악극 일곱 빛깔 까망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최용석 원작의 개미 이야기, 검정개미 탄생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리극입니다. 가사에는 이유진, 작곡 편곡에 김현수가 참여했는데요. 노래에는 노랑이 역의 김유리, 까망이 역의 서어진, 파랑이 역의 유기영, 빨강이 역의 정지혜가 참여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린이 국악극 일곱 빛깔 까망이 중 난장판부터 일곱 빛깔 까망이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1: 투명한 세상 위로 통통 솟은 빨간 태양에 투명한 개미 한 마리 빨간 개미 되었구나. 빨간 김이 빨간 자라채 못 견딘 개미 한 마리.

딴개미 빨간 잘난 채 못 견딘 개미 한 마리 나는 대체 무엇이 될꼬 하더니 세상 처음 보는 파란 바다의 발가락 속 아이고 이 포르르르르 차가운 것은 대체 무엇이냐 온몸을 바르르 바르르 바르르 떨더니 파란 개미 탄생이오 투명한 마음들이 색깔을 입고 빨강 파랑 노랑이 되더니 에라이 이제 네 마음은 관심도 없다 내 색깔이 제일이로구나 서로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나만 잘났다 잘났다 하니 요란한 싸움의 투명한 세상 요절복통 난리로구나

0: 않을까?
1: 내가 말해줄게. 이건 빨강만이 알 수 있어.
2: 어딨네?
1: 그러니까 여긴?
0: 그러니까 여긴?
1: 강물이지?
2: 그건...
0: 나도...

0: 저길 봐. 저기 배가 있어.
1: 어디?
0: 저기. 내가 볼게. 어머, 저건 빨간 배야. 빨간.
2: 저기로 가자.
1: 저 배를 타자.
0: 당장. 어프. 어프.
1: 어프.

0: 대장이라고!
1: 뭐? 대장? 말도 안 돼. 저 꼬맹이가 대장이라고?
2: 그치만 참 예쁘다. 그치? 나도 노랑노랑이 되고 싶어.

0: 다리를 건너면 우리 집으로 갈 수 있을까?
1: 정말?
0: 왠지 어쩐지 그럴 것만 같아. 집으로 가면 다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지 몰라. 사랑하게 될지 몰라.
1: 하나가 될지 몰라. 응, 그럴 것 같아.
2: 정말?
0: 역시나.

0: 저기에 내가 비쳐. 나야.
1: 응. 나도 보여.
2: 응. 나도 저기에 있어.
3: 우와. 너희 모두가 내 마음 속에 있어.
1: 우리 색이 다 보이니까 세상에.
4: 무지개야.

0: 판소리 공장 바닥 소리에 어린이 국악극 일곱 빛깔 까망이 들어보셨습니다. 노래에는 김율희, 서진, 유기영, 정지혜였습니다.
1: 여보시오, 내 문자

0: 통궁 굴어나갑니다. 보면 홍아니요, 홍아는 백발이요, 맥피 왕토요, 거석이요, 홍아니. 출가하면 위니요,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 백서요, 567 두루 숭숭이요, 135 대감이요, 명지 유적은 전라 간영 전주로다.
1: 판소리 토파보기.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우리말입니다.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지식 한 스푼.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판소리 용어 중 더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늠이란 말은 새롭게 다듬거나 만들어 기존의 악곡에 추가하여 넣은 판소리 음악 요소 또는 대목을 일컫는데요. 더늠이란 말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더 넣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요. 겨루다라는 뜻을 지닌 던다의 옛말 더느다, 더나다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는 대금산조의 신하위 더늠, 소리째 더늠의 예와 같이 음악적인 유형을 뜻하는 말로도 이해되고 있습니다. 판소리에서는 20세기 이후 더늠은 명창들의 창작이나 주요 장기 대목으로서 의미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명창들의 대표적인 더늠에는 권삼득의 흥보가중 제비 몰러 나가는 대목, 송흥록의 이별가, 염계달의 남원골 한량, 모흥갑의 이별가, 고수관의 자진사랑가, 김계철의 심청이 태어나는 대목 등이 있는데요. 이런 대목들을 송록의 더늠 이별가입니다. 염계달의 더늠 남원골 한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설렁째, 산이와조, 경드름, 추천목, 우조와 같이 판소리에 큰 비중을 갖지는 않지만 독특한 개성을 자랑하는 음악 양식이 더늠으로 자리도 잡았습니다. 경드름의 모흥갑의 이별가, 고수관의 추천목으로 하는 자진사랑가 더늠,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유명한 더늠인 경우 소리꾼들은 이 대목은 암흑의 선생님이 지으신 대목인데 우리 선생님이 배워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 바, 잘 하지는 못하지만 흉내라도 내보던 것이었다, 이런 식의 겸양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안일이는 겸손함을 보이면서도 이 대목이 유서 깊고 훌륭한 더늠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염계달의 더늠 중 토끼 욕하는 대목을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염계달은 경드름과 추천목을 창법으로 남겼는데요. 이중 추천목, 즉 그네를 띠듯이 흥청거리는 목을 쓰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수군가 중 토끼 욕하는 대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2: 토끼가 욕을 한 자리 내놓는디 욕을 어떻게 하는고 하니, 옛날 우리나라 팔명창 선생님이 계실 시절에 팔명창 선생님 중 염계달 명창 선생님은 더놈인디 이 더놈을 후에 참봉 유성준 선생님 전통으로 우리나라 인간 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계시다가 이미 고인이 되신 동초 김현수 선생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는바, 도저히 저희 선생님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되든지 안 되든지 흉내라도 한번 내보던 것이었다. 예, 시로우베 바지기를 가리어서 뱃속에 다리기를 가로울 어찌니 어찌니 넌 말이냐, 병든 용왕을 살이 제게 헌널 송.

0: 그를 쏘냐?
1: 아이씨구
0: 너어들아 미디어 그를 얻으라 너가 용기하니 미디어들아
1: 좋지
0: 너의 용왕 실검 깨날 갖고 내밀어 캔더의 용왕 같았으면 용나급 새축그 어째 내밀공기 소외관이 어떠면 내 목숨이 서로리 내가 돌아 가르다 내가 돌아간다 배구를 청산으로 돌아간다 간주부 기가 막혀 아이고 저 투가놈 가네 여보시오 투선생 아 간조만큼만 띄워주고 가란 말이오 토끼 돌아보며 아 저놈이 또 간 말을 혼내줘 네 이놈 네 소행을 생각하면 네 복판을 내민 바위에다 그냥 탁 부둑트려서 옹기쯤 부서지는 소리가 나게 할 일을 오되 수로 말일을 네 등에 왕래한 정리를 생각하여 살려주기는 살려주거니와 다시는 그런 보초등이 없는 짓 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 간보다도 더 좋은 약을 내일러주마. 그 약은 다른 약이 아니라 그 너희 수궁에 그 암짤에 이쁜 놈 많더구나. 하루 일전 500마리씩 석달 열흘만 잡아먹이고 복쟁이 슬게 간을 천성만 구하여서 우자대 환을 지어 3일 만에 다 먹이면 좌우간 끝날이라 그 약을 써보아서 만일 듣지 않거들랑 또 한 가지 약이 있는데 화제를 지를 테니 자서히 들어보아라 화제는 감히 허랑탕
2: 안녕하세요 오름새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새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0: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정보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학학다식 GMC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용모출중 음양도사 삼섬옥수 김감독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희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과 소리꾼들을 소개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 스타일의 옛날식 판소리인 중고재 판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박성한 명창의 완창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로 오늘이었죠. 6월 13일 공주문화원에서 박성한 충청의 소리 중고재의 적벽가 완창 공연이 열렸습니다. 사실 중고재 소리는 고음반을 빼고는 쉽게 접하기 힘든 귀한 소리인데요. 충남 논산 출신인 박성한 명창은 중고재의 남다른 애정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죠. 중고재의 맥을 잇기 위해 스승 정광수의 수발 제자가 되어 이동백제 적벽가를 계승했습니다. 정광수 명창에게 이동백의 중고재 적벽가 초반에 해당하는 삼고초려 대목부터 장판교 싸움까지 40여 분 분량을 직접 배웠고요. 전승이 안 된 후반부는 이동백, 김창용 등 중고재 명창들의 분창으로 녹음한 유성

0: 전용기 음반의 소리를 복원해서 다시 정리해 2시간 30여 분의 완창 소리로 완성했습니다. 박성환 명창이 복원한 중고재 적벽가는 중고재 판소리로는 유일한 완창본이자 중고재 고유의 음악 업적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고재가 갈수록 획일화되는 요즘 판소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귀중한 음악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요즘 박성환 명창은 중고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계룡산 아래 자리를 잡고 흡사 자연인처럼 자연을 벗삼아 소리를 하며 지낸다고 하시는데요. 그 소리가 얼마나 깊어졌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박성환 명창의 소리로 중고재 적벽가 중 삼구초려 대목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적벽가 중 삼구초려 대목입니다. 소리의 박성환, 북반주에는 서용석입니다.
1: 그때 유현덕이 관우장비와 더불어 공명선생 세 번째 찾아갈 적에 당당

0: 상이라.
1: 최고.
0: 관공위원 볼짝시면 홍안보.

0: 제비통 다방나루 모나네 행모천포
1: 아시고
0: 머리에는 누꺼니로 구나
1: 제 아시고
0: 장팔 사무자

0: 혼이 동자 나오거늘 선생님께 없이냐?
1: 쉬고.
0: 동자 대환 어디야 도사나와 낙달 형타 초당의 춘숙이 포개신아이다.
1: 쉬고.
0: 오 그러면 아직 고치 말라. 현덕이 발장 끼고 개하에 오랫동안 섰을 적에 이따 구성길은 급한지라. 우리는 부르 뜨거운 문 발디거도 고성 대지라.

거만을 부려 전화번 전당을 패 꽃지르고 광꾸렁지 불을 쏴서만 딱 지르면 공명이 제조가 있다니 참여변이 거수인지 안 좋나 누웠나 죽나 사자나 깨나 부리라 우르르르르르 어 말류한다 현재야 현재야 아우는 그리 말라 미성인즉 미성야라 춘추적 제완공도 동관야인 보랴하고 다섯 번 찾아와

그제야 공명이 잠을 깨어 돌아누우며 그란수를 벗으되 초당!

읊기를 다한 후에 동자들에게 물으시되 밖에 속객이 오셨느냐? 동자대왈 전일 왔던 유황숙이 세 번째 대유하여 산일이 반사가 되었사옵니다. 오 그러면 어찌 진작 고치 아니하였던고? 공명 선생

현덕을 살펴보니 미연영 화록이여 차곡이하야 순약 도지하고 수고스리라 어머 홍포에 토리하시란 진문양 중흥할 인군이라

사랑이라 우선 손에 들고 오면이 안진 모양 기질이야 건지라 이불옷을 이기

0: 유학지중 결승 졸리지회 할 사람 한 나라 두 분이라.
1: 오늘 요즘 판소리에서는 박성환 충청의 소리 중고대 적벽가 완창 공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박성환 명창의 적벽가 중 삼고초려 대목이었고요. 북반주에는 서용석이었습니다. 박성환 명창은 중고재가 과거 유산으로 멈추지 않길 바라며 정진해왔는데요. 박성환 명창이 말씀하시길 옛 소리인 중고재는 요즘 소리와는 창법과 사설, 음악적 짜임도 사뭇 다르지만 평양냉면처럼 슴슴한 맛과 꿋꿋하고 호방한 뚝배기 같은 힘이 있다고 하죠.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중고재의 특별한 멋을 널리 알려주시길 최판사도 응원하겠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성악가 바리톤 정경입니다. 헐시고!
1: 이번에는 창극 춘향가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1996년도에 만들어진 조상현 판소리 창극 춘향가인데요. 이 음원에는 도창의 정권진, 이도령의 조상현, 춘향의 김동해, 춘향모의 신영이, 방자의 은희진, 향단의 안숙선, 변학도의 강종철이 출연했습니다. 반주에도 대금의 서용석, 아쟁의 박종선, 북반주의 김명환 등 당대의 명인 명창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전성기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방자가 이도령에게 춘향마을을 전하는 데부터 춘향집 건너가는 대목까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올크르 에하르르르르르 단장밖에 솟아있고 수상층 파괴상은 모란자야 등산웅이
1: 아이고

0: 시춘향금 집으로 오소이다.
1: 네?
2: 좋다 좋다. 장원이 정결하고 송죽이 울밀하니 여의지 철계로다. 예, 방자야. 책실로 돌아가자.
3: 이때요, 도령님 책실로 돌아와 글을 읽는디 혼은 벌써 춘향집으로 먼저 건너가고 등신만 앉아 놀이글로 뛰어있겄다.
2: 맹자견양 해왕 의신 대왕 알수 보론 천리래 어이니 역장 요일이 오구호이가.
4: 야, 이걸도 모니까 다 대학을 내라.
2: 대학 지도난 제 명명도 가며 제신 믿나며 제 지어지선이라. 남창은 고군이요 홍도난 신부로다. 홍도의 신부들이 우리 춘향

0: 되니 대구라 전왕씨는 이 속덕으로 왕했겄다.
1: 아 여보시오 도련님, 대구라 전왕씨가 이 목덕으로 왕했단 말은 들었어도 쑥덕으로 왕했단 말은 금시초문이오.
2: 네 이놈, 네가 모르는 말이다. 태고라 전왕씨 때는 이가 단단해서 목덕을 자셨거니와 지금 선배들이야 이가 단단치를 못하니 어찌 목덕을 자시겠느냐. 공자님이 후세를 생각하여 물씬물씬한 쑥덕으로 고일하시고 저 명륜당에서 현모하셨느니라.
1: 도련님 말씀은 하늘이 깜짝 놀랄 거짓말이구만이라.
2: 예 이놈, 잔말 말고 천자를 데려오나.
1: 아니 도련님, 뜻밖의 천자는 웬일이시오?
2: 네가 모르는 말이다. 이 천자라 하는 것은 칠서의 본문이라 뜻을 새겨놓고 보면은 별별 희한한 맛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잔말 말고 어서 들여오너라.
3: 야, 천자를 내려놓으니 도련님이 천자 뒤풀이를 하시겠다.
0: 자, 시에 신천하니 부련 행산시 제하구요 빈창은 하늘촌 축시여 생기하여 금목수화를 받아쓰니 영생만물 따이 유현미목흑장세 국방현목하무련

나는 왕화를 지고 연대국적 흑막성세 왕건의 은입도 우체황소와 계자 조연홍 밤이 구조다를 부러 전원이 장부헌 모르기라 삼관이 치왕 거치왕 연순 천재 장을 쓰고 추여일날이 억조 청생 개장하 강구현올라를 오거신서의 백가 청안 영상태령 이해가 오이도 니고 일조 지체지울체 28수 한도낙성 진우 전강필진 반응금여 숙창가라 원앙금 침찰수 절대가 옛년 풍운다열 춘추버릴열 월세 삼경야우 터

원길 사가랑 상성의 추서방 이의 초모의 황낙

천 찬바람에 백설 강산 의경을 오해 불망 우리 사랑 규룡 침처감 출장 부영야야기 세르중어 왕한록해 부르른 천도한 고운 태도 일생 모아도 나물려

똥이다 헛푼 짓 세월 해.

0: 한 소리를 크게 질러놓으니 사또 들으시고 깜짝 놀래요.
1: 들려봐라. 착실에서 무슨 소리가 그리 요란하느냐.
2: 아 도련님, 무슨 소리를 그리 크게 지르셨간디 사또 들으시고 급히 사실하여 올리라 하시니 어찌하오리까?
3: 아니, 사또께서 들으셨단 말이냐? 에휴, 다른 집 노인 양반들은 늙어가실수록 이롱증도 많더라마는 우리 집 어른께서는 늙어가실수록 귀가 점점 더 밝아지시니 이거 예사일이 아니로구나. 여, 들어가 여쭈되 네 거짓말 내 거짓말 합해서 도련님이 장자편을 읽다 북의공이 새가 되어 남쪽으로 날아가는 양을 흥치로 소리가 좀 살짝 높았다고 여쭈어라.
0: 통인이 들어와 이렇던 여쭈니 사또 드시고 대소하시며.
1: 봉생놈이여 봉생봉이라. 하하하하하하 하인 물려라.

0: 명심이 좋아라고.
1: 예, 방자야.
0: 예. 정사초롱의 불을 밝혀 들어라. 춘향제벌 어서 가자. 방자를 앞세우고 춘향제벌 건드리자. 감노진간다. 세희롱거고 한우 푸준보들 경치도 잘 좋다.

0: 어, 별의 독주이기라 장강 소설 한송 광풍이 건듯 불면 노려이 홍이 난듯 낡은 예세리 뚝 빠져하그 꿈을 놀래겠니
1: 다 웃으시고
0: 들리

0: 아까 이도령에게 춘향말 전하는 데부터 춘향집 건너가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도창의 정권진, 이도령의 조상현, 춘향의 김동해, 춘향모의 신영이, 방자의 은희진, 향단의 안숙선이었습니다.
1: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예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야금 병창 연주자 지현아입니다. 얼씨구!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째 수군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순임 명창은 현재 박성희 명창에게 배운 박록주째 흥보가를 전승해 국가무형유산 흥보가 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흥보가 이외에 정순임 명창은 어머니 장월중선으로부터 물려받은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 수군가는 전통적인 동편제 소리인 송흑록제가 장판계, 배설향, 장월중선을 거쳐 정순임 명창에게 이어져 내려온 가문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장월중선은 장판계째 수군가를 딸인 정순임 명창에게 가르쳤는데요. 이 소리는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귀한 소리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을 통해 장판개째 수군가 전판을 함께 만나보시는 귀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들으실 음원은 국악방송 악당 2반 판소리 전집으로 기획되어 2005년도에 경주의 동락당에서 녹음된 것입니다. 그럼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째 수군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용왕탄식부터 토끼화상까지 보내드립니다. 소리의 정순임, 북반주에는 박근영입니다.
2: 신세 상가는 천년 태간이 아니거든. 염라 대왕이 동성 삼촌이요. 강림 도령이 외사촌 남매 지간이라도 신사위원 누르왕 새암천 돌아갈 끼허겄소. 용왕이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그 어찌 실롱씨 백초약은 아니되 없고 자그만한 태간 이야기 된단 말씀이요. 도사 가로대 대왕은 진이요. 토끼는 묘라. 묘소는 음목이요. 간진수는 양토온디. 갑인지는 대강수요. 진간사사는 원성목이라. 목극토 허고 수생목 하였으니 지약이 아니되오리까. 용왕이 이 말을 듣고 탄식을 하는디. 왕왕.

진세간 늘어

반경 파고 배우 마을지요. 여산송배

0: 생각
1: 쉬고
0: 해외 제로 얼 밝은 세상

평생 구하지 못하겠으니 달리 토끼는 구하지 못하겠으니 달리

0: 도사 가로대, 응. 용왕같이 여지신 성덕으로 어찌 추요지신이 없사오리까? 만조 수중 백관을 불러 하교를 내려 보사이다.
1: 만조?
0: 말을 마친 후에 이노 불견이라. 궁중을 향하여 무수히 살해한후 수부 조종 만조 백관을 모두 들라 명을 내라노니 세상 갖고 보면 1등 제신님들이 들어올 것인디 수국이 되어라서 왠간 물고기 떼들이 각기 벼슬 이름만 따 가지고 들어온디 이런 가관이 없든가 보더라. 성상거부 성제는 돈이 반스 빌어주소 지금 한림합사 대사섬 도르모 황첨사족의 해운공방계 병사청어 군수해구 영감 홍어병장 조부부별당청 상대성대교지수 자닥지고둥어지 병장 청다리 가오리 금분아졸 좌구수령수 고래준 지혜군 모질이 원창군 남생이 별주부 자래 모래모자 별지 준치 갈치 삽치 빙급 배암장 좌수 자개살이 관 깨구리까지 영월등 그전에 입시하야 태왕전에 철을 꾸벅꾸벅하니 병든 용왕이 이만하고 보시더니 허허 내가 이럴 적에는 용왕이 아니라 세상 바로 대목 장날에 그 생선전에 도물주가 되었구나. 그 경들 중에 어느 누가 세상에를 나가 토끼를 잡아다 짐의 병을 구할 잔니요. 좌우 제신들이 어둑이면 지졸하야 묵묵부담이거라. 왕이 똘똘 단신

말고 사군 계좌주와 황초만실 귀신이론 죽을 임금을 살렸건만은 우리나라도 충실은 있건만은 어른이 지자가 나를 살리지요. 전징어가 여짜오대 세상이라는 곳은 진심의 소박하여 소복인가 벌려넘겨 잡기로 만지도록 한지 예 종맹이 없는 자는 보내지저 그거를 못하리다. 아서라 그러면은 못 쓰겠구나. 정상 거복은 어떠하뇨? 정상 거복은 지략인

다가오면 인간들이 잡아다가 독판 띄어내보지 않고 미래에 살짝 단건 못 듣기 주일 삼기에 끝까지 대모가가지면 하루 전날 부르니 보내지를 그거를 보터이다 나서라 그러면은 못 쓰겄구나 방점사 조개는 어떠냐 방첨사 촉에 난 철갑이 꿋꿋하야 방신 지도는 좋사구나 예그래 이르기를 방류를 지생하고 자수의 지공이라 어쩌라는 세가에서 소루루 펄펄 달려들어 어쩌는 조개 모르고 조개는 좀 물고 서로 놓지 아니하다 아무 손에 모두 다 잡히어 속

0: 의다. 아서라, 그러면 그것도 못 쓰겠구나. 소문장비 얘기는 어떠하뇨? 정헌이 어쩌오대 미 얘기네요. 장수구 대하여 호풍신의 거지와 가지가 너무 커서 식량이 넓은 거로 청내 몇 계산 전수 요기감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내려고 사립스러웅들이 삽보세고 불쑥이라 입감 깨어서 물에다 풍덩 탐식으로 덜컥생겨 인가를 희질 복질 설세 바빠오는디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는 못하린다. 아서라, 그러면 그것도 못 쓰겠구나. 한참질이 헐째 해운공 방해란 놈이 열발을 쩍 벌리고 살살살살 뛰어들어오더니만은 신우 고향 세상고 신우 고향 세상이라 청년 벽 계산 전소 가만 의장신아야 삼복마락을 바라봐 한중 대월중 때 안면은 짓싸고 지소 시륵 엄지발로 꽃게 놈의 가른 허리를 바드드드드 제발다 대왕 저를 바치리라. 아니, 그러면 너도 나의 신하란 말이냐?
1: 신하!
0: 아, 물고기 떼들은 다 마찬가지지요. 워라워라 저놈 보기 싫다. 저놈의 발꾸락만 하나 뚝 띄어서 내어 쫓아라. 한참 일이 미결할지 영덕전 뒤로 한신 나가

들어오고 나 안정이요 창경오해로다 동배등에 다 박

0: 상소를 한다. 상소를 올리거나 떼어보니 별주부 잘해라. 네 충성은 기특하다마는 세상에를 나가면은 인간에게 잡히어 왕배탕으로 죽는다 하니 그 안이 원통하냐? 별주부 여짜오대 소신은 수족이 너인고라. 강상에 높이 떠서 망보기를 자라오니 인간의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 주옵시면 토끼를 잡아다가 대왕전에 바치겠나이다. 아, 글랑은 그리 허그라. 그때야 1등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리난디. 화사자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공정률의 청홍정 금수주파 가북년정 오징어 불러 먹가라. 강둥화피를 설퍼 풀어 한층 채색을 두루 붙여서 이래 그리 그린다. 저라 명산성 제강산 함께 보듯 눈 그리고 주견행 보고 제제 우르째 서울에 듣던 귀 그리고 대방 자구 후군 무중에 내절 봤던 코 그리고 단초지 촛벨 가장 촛벨 따먹던 입 그리고 대간 엄동 설한 풍에 방풍 얻은 털 그리고 마하라방장 화진 중 팔팔 뛰든 팔 그리고 두개란 쪼곤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듯 신공지는 벽도 변정산이오 피를 옥순디 옥수정산 애국은 창성휘를 진장유수 들렁들렁 몰아까랑 그 주춤 긴나는 토끼 화중 대골 부그려 아미사를 반윤대 이어서 더아를 쏘냐 아나에다 혈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이 커라.
1: 판소리 연속감상 오늘은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째 수군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용왕탄식부터 토끼 화상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정순임, 북반주에는 박근영이었습니다.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째 동편제 수군가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2: 최판사의 명판결.
3: 오늘 최판사님께 찾아온 분은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고을의 모범 주민이시죠. 혹부리 영감님께서 오셨네요. 그런데 기분이 많이 언짢아 보이세요. 무슨 일이실까요?
4: 에, 얼마 전에 우리 고을에 선거가 열렸어요. 이번에도 치열한 선거가 될 모양인지 선거 전부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가 요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날에 꼭 투표에 참여할 생각으로 다른 날보다 부지런히 일해놓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투표소에 갔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상보다 참석자들이 많아서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선거 관리하는 도깨비들이 투표 종료 시간을 늦추고 도깨비 방망이로 투표 용지를 뚝딱 만들어야 하느냐, 다른 지역에서 빌려와야 하느냐, 우왕좌왕 난리가 났지 뭡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따져 묻자, 과거에 선거가 끝난 뒤 자녀 투표 용지 유출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었다며 남는 용지를 줄이겠다고 투표 용지를 선거 인쇄에 약 50% 분량만 인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투표 참석 인원이 많아서 용지가 부족했다나. 도대체 백성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 혹부리 영감은 분통이 터져서 늘 즐겁게 부르던 노래가 쏙 들어가고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만 납니다. 최판사님께 명판결로 이 혹부리 영감의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주십사,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서당에서 반장 투표를 해도 투표 용지가 부족할 일이 없는데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국가적인 행사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최판사님, 이 사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투표 용지 한 장은 비록 얇은 종이에 불과할지라도 그 종이 한 장에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묵직한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아주 아주 볼썽 사나운 혹을 하나 달아둔 꼴이 됐습니다. 도깨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당장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혹부리 영감의 혹을 떼어다가 선관위의 도깨비들에게 안일함의 혹, 준비 부족의 혹, 그리고 책임 회피의 혹을 주렁주렁 매달아 평생 반성의 징표로 삼을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어느덧 6월 중순입니다. 싱그러운 초여름의 기운을 즐기는 즐거운 주말 되셨길 바라며 오늘 최진의 판소리 사랑은 여기서 여밉니다.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도 풍성한 우리 음악과 함께 만나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근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급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득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 병을 얻게 돼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마인석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2: 나는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나이를 죽여 마땅하도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 건이와 내가 수달을 잘해고 와라 가는 배 뭐 모르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0: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 국악당의 서인아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립연주원국악원 작은마당에서 국악의 날 특집 공연으로 진행한 2026 시즌 공연 불쇠출 밤쪄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은 동해안 오구굿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오구는 넋을 위로한다는 오귀의 변형입니다. 제목 밤쪄는 동해안 지역 새스무들이 오구굿을 칭하는 은어입니다. 밤을 세워서 구슬한다는 뜻에서 한자로 쓰면 밤야자의 제사제, 야제이지요. 오구굿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망자의 넋을 달래고 극락왕생을 빚는 의식입니다. 오랫동안 지역 공동체의 슬픔과 위로를 함께 품어왔는데요. 이번 작품은 불쇠출의 20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 선정작으로 동해안 우국굿을 기악합주로 만들어서 공연장 안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불쇠출은 전통음악의 뿌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감각으로 무대를 확장하려고 노력해온 국악그룹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쇠출은 세상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만큼 뛰어나다는 뜻이죠. 직접 곡을 쓰고 연주하며 순수하게 창작곡으로만 승부하는 흔치 않은 그룹입니다. 작곡가가 만드는 뼈대 위에 각 연주자가 자신의 파트를 구성하는 공동 창작의 방식으로 곡을 완성합니다. 가야금 검은고, 해금 아쟁, 대금 피리, 장구, 보컬까지 8명의 멤버가 각각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고 시나위로 즉흥성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타가 화성과 리듬을 가미해서 정통과 동시대 음악의 접점을 찾아갑니다. 밤쩌는 1장 정화하다, 2장 넋시로다, 3장 밝혀주다로 구성됩니다. 1장 정화하다는 동해안 우국굿의 시작 부분인 부정입니다. 인간 세계의 잡스러운 기운을 씻어내는 과정이죠. 2장 넋시로다는 초망자굿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초망자굿은 세상을 떠난 방자의 넋을 불러들이고 위로하는 의례입니다. 푸너리를 통해 영가의 한을 풀어주고 열지옥을 면하기를 기원하며 지옥가를 부릅니다. 푸너리는 동해안 곳에서 무가를 부르기 전이나 국거리를 시작할 때 연주하는 신을 모시는 청신음악입니다.

0: 이자 장단을 뜻합니다. 삼장 밝혀주다는 오색초롱의 불을 밝혀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비추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구세 내용을 관객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두 명의 배우가 출연하는데요. 이들은 동해안 오국구세 무녀가 돼서 넋을 위로하거나 공연의 흐름을 연결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이 공연은 불세출의 연주자들과 국가무형유산 동해안 별신꽃 이수자이자 부산시 무형유산 부산기장 오국꽃 전수생 전지환이 함께합니다. 밤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감상하시겠습니다.
1: 제이야, 네 선생님. 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하나하나. 잘 맺고 잘 풀고. 옳지.
2: 이 원래는 오기꽃인데 동네 할머니들이 오구굿 오구굿 해서 오구굿이 된 거죠?
1: 옳지.
2: 그리고 원래는 밤저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밤쩌 밤쩌 해서 밤쩌가 된 거고요.
1: 잘 안 해.
2: 아, 저 찐밤 진짜 좋아하는데.
1: 아이고 그래. 너 혼자 많이 쪄먹어라. 자 이제 2026년 6월 5일 대한민국 대전 광역시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 이 정성을 들여 구판을 차렸습니다. 이 구판으로 말하자면 생을 달리하신 영혼들, 오도가도 못하고 길을 잃으신 영혼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달래고자 우리 불세출이 판을 펼쳤는데 사흘 밤낮을 저 세워가며 빌고 비는 굿이라고 해서 밤저.
2: 아이?
1: 그것을 우리는 밤저라고 부릅니다.
2: 예?
1: 이제부터 이곳에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고 영혼들을 모셔서 가시는 길을 밝혀드리오니 그저 우리 불세출이 굿을 하는 내내 여러분들 마음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소리 없는 눈물 걷어두시고

0: 자, 부정을 다 쳐냈으니 이제 애참하고 불쌍한 영가씨들을 불러봅시다.
1: 그래, 그래 보자. 어서 어서 돌아오소.
2: 돌아오소.
1: 어서 어서 돌아오소.
2: 어서들 돌아오소.
3: 어서 돌아오소. 돌아오소. 불쌍코.

0: 깨끗한 도마스물을 부정부터 씻어내는 거예요. 주위의 음식들, 사람들, 모든 차림새엔 부정 안 낀 곳이 없거든요.
1: 불쌍한 망자여, 멀고 먼 그 길에 외로이 혼자 가거든. 오늘

0: 구실한 말도 오늘뿐이고
1: 넋을 위로하고 망자를 달래고 한을 풀어서 극락으로 모시는 거죠. 옳은 길로 가실 수 있도록.

0: 자손 후손에게 주고 가소.
1: 양 옆에 서 있는 꽃, 종이로 만든 꽃 지화. 제사할 때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 배경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에 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망자가 꽃밭에 앉아 굿을 받으시라고 차려놓는 거죠.

0: 자, 이렇게 부정도 잘 다스리고 영가 씨들은 좋은 길로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 좋은 삶으로 가십시다. 가서 좋은 곳으로 돌아가서
1: 이제 저 재우신 염불은 다른 염불 아니시고 오색 초롱의 불을 밝혀 극락 세계로

정성 들여 만든 구판을 이제 거두려 합니다. 애참한 영가 시들은 좋은 곳에 끝끝내 닿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저 살아가시면서 남의 눈에 잎이 되고 꽃이 되시어

0: 불세출 김용하의 해금, 김진욱의 대금, 박계전의 피리와 태평소, 박재현의 아쟁, 배정찬의 장구, 이준의 가야금, 전우석의 검은고, 최덕렬의 기타, 그리고 전지환의 연주로 밤쪄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감상하셨습니다. 총괄 구성 배정찬, 협력 연출 김솔지, 음악감독 최덕렬, 작곡 김용하 최덕렬, 배우 전국향 이재희였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구세의 요소 중에서 음악에 집중하면서도 동해안 오곡구시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내용을 관객들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구세의 시작을 알리는 거리인 부정에서부터 오곡구세의 핵심 거리인 초망자꽃, 그리고 망자의 안식을 기원하는 무가인 초롱가로 3장을 구성함으로써 구시 주는 위로의 서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목소리와 타악의 울림이 맞물리며 동해안에서 이어져온 망자 천도의식의 깊이가 잘 전달됐습니다. 객석을 꽉 채운 관객들은 귀한 민속 자료로서의 구슬을 새롭게 발견하고 삶과 죽음, 기억과 이별을 마주하는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립 변전 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국악의 날 특집 공연으로 진행한 2026 시즌 공연 불세출 밤쪄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전해드렸습니다. 이 공연은 국악앙상블 불세출과 대전시립 연정 국악원이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이하여 공동 기획했습니다. 불세출의 활동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내의 작은 연주회로 출발했습니다.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자작곡 풍류도시로 입상하며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네요. 불세출의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불세출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의 지난 1탄에서 노동요, 상여소리 등 토속민요를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 2탄에서 오곡구세 음악을 기악화하여 무대에 올렸는데요.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마음으로 곡을 만든다고 합니다. 불세출은 이번 밤쪄 공연을 통해서 구세 현장에서 오랜 시간 구두막을 연구하고 학습한 결과를 훌륭한 무대 음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동해안에 사라져가는 의식의 소리가 대전의 국악 무대에서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오늘 FM 국악당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충청과 영남 지역의 또 다른 공연 실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윤아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말이란 꼭 별빛 같다. 이 사람 저 사람을 거치며 공기 중에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처음 말이 지녔던 색을 잃고 전혀 다른 색이 되기도 한다. 천문대에서 일하는 작가 조승현 씨의 고작 개성 같은 걱정입니다. 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은 별빛을 담기도 했지만 아주 잠깐 스쳐간다는 점에서 혜성을 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혜성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어진 시간에도 건네는 말들에도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노래가 야금야금의 너영나영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13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게 사실 잘 실감은 안 나요. 그런데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우주의 흐름으로 본다면 아주 짧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만큼은 묵묵히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야겠죠? 오늘 함께 걷는 길, 지역 식재료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책 로컬 오디세이의 공동작가 장민영 작가입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빈사님, 악양에서 방송 함께하고 계셨군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또 또사님, 가족을 이루는 것이 범상치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아서 공감하면서도 또 약간 쓸쓸한 느낌, 씁쓸한 느낌도 드네요 하셨어요. 이 내용을 5월 30일이었죠? 가족을 이루는 삶이 특별해진 시대의 기록, 가족이라는 사치를 쓰신 진미정 작가님 이야기 듣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날 공감을 하셨을 듯합니다. 공감하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 네, 유료 문자와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우리 이런 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하면서 다시 듣기를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국악그룹 유율의 즐거움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지역 식재료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책 로컬 오디세이의 장민영 공동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작가님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 프로그램의 취재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전국 곳곳의 음식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함께할 로컬 오디세이를 쓴 세 분의 작가님 중 한 분이신데 직접 청취자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로컬 오디세이를 쓴 음식탐험가 장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세 분이라면 김태윤, 장민영, 황종욱 이렇게 세 분이 쓰셨는데 각각 보니까 김태윤 요리사님, 장민영 음식탐험가님, 황종욱 음식문헌정보 음식문헌전문번역가님 이러시네요. 다른 두 분 어떻게 같이 작업하신 거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김태윤 요리사는 저와 함께 지금 아웃플래닛을 운영하고 계시고 네, 그 전부터 지속가능성에 대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다양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황종우 번역가님은 그 레스토랑의 단골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지나쳐가는 게 아쉬웠는지 로컬 오디세이 책을 냈으면 좋겠다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0: 아, 그냥 단골이 아니시네요. 네. 네. 그 작가님을 소개하는 표현은 음식 탐험가인데 뭔가요 이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음식 탐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1: 아, 저는 음식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때로는 세계를 다니면서 음식을 먹곤 하는데요.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막 찾아서 먹는 일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 거기서 지나치지 않고 좀 더 이런 것들이 지나치지 않고 기록되고 좀 재발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를 탐험가라고 음식 탐험가라고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그 어떤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음식이 나왔을 때 잘 못 드시는 무서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재료도 뭐 평범하다 해도 이거 뭐야? 나는 시도하기가 겁나 왜 이런 분들 계시는데 우리 작가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건가요?
1: 네, 저는 오히려 안 먹어본 게 있으면 궁금해서 못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어봐야 되고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다른 나라를 가면
0: 네네.
1: 아, 근데 제가 못 먹어봤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꼭 시도를 해봅니다.
0: 그게 조리법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네. 그러신 거죠?
1: 맞아요.
0: 시간도 관계 없이
1: 먹어야 됩니다.
0: 네. 이 책 제목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로컬 오디세이. 네, 이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인가요?
1: 말하자면 로컬을 탐험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네. 우리의 식탁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

0: 라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고
1: 네.
0: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사실 마치 모든 음식을 언제나 뭐든지 먹어보고 싶다, 탐험하고 싶다에 그치지 않고 이 책의 내용은 지속가능 미식 연구소인 아워 플래닛부터 알아야지 이책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아워 플래닛을 보니까 우리 행성이 아니에요. 이게 뭐죠?
0: 네, 우리에게는 하루 세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맛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1: 네.
0: 생각을 가지고 만든 김태현 요리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지속가능 미식 연구소인데요. 정말, 그러니까 식탁 위에 어떤 것들을 올리고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따라서 지구와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맛있게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플래닛이라고 하면 이제 행성을 생각하는데
1: 네.
0: 저희는 플랜 플러스 잇을 붙여가지고
1: 네.
0: 만들었거든요.
1: 우리의 먹기 계획이에요.
0: 네, 먹기 계획이 곧
1: 네.
0: 우리 지구를 위한 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그거 굉장히 제가, 오! 감탄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We are what we eat. 그러니까 그 먹은 것이 우리도 되는데, 우리의 먹기 계획이 지구도 살린다는 거잖아요. 지구도 된다는
0: 네,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오,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속가능 미식 연구를 하면서 로컬 오디세이를 쓰신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로컬 오디세이는 사실 책이기 이전에 저희가 아워플래닛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이에요.
1: 네.
0: 그래서 저희의 시그니처 다이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역을 하나 선정해서 그곳의 식문화라든지 식재료 그리고 생산자 살아가는 사람들 뭐 동물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1: 네.
0: 아워플래닛 스타일로 6가지, 5가지 이런 음식들로 풀어내는 그런 다이닝 행사고요.
1: 네.
0: 사람들과 다 같이 거기로 이제 필드 트립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곳에서 내가 먹는 것들이 낫구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 활동들을 기록해 놓은 게 로컬 오디세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왜 책으로까지 남기고 싶으셨어요? 아니, 사실 남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이게 매번 저희가 너무 바쁘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록을 못 하고, 그러니까 기록을 너무 단기로 하고 자꾸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이걸 기록해야 되는데 어쩌지 어쩌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단골이신 홍종욱
1: 번역가님께서.
0: 번역가님께서 기획안을 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희가 이렇게 짧게 짧게 중간중간 어디 기고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쭉 종합해서 좀잘 엮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 정말 고마운 단골님이십니다. 아, 우리 함께 걷는 길도 혹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 중에 그런 단골분이 계시다면 꼭 연락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역을 보니까 기장, 속초, 태안, 제주, 울릉도, 거문도,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들인데, 특별히 바다 쪽에 뭐 주목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0: 사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기도
1: 네.
0: 하고 그리고 저희가 바다를 너무 좋아합니다. 김태훈 요리사와 제가 너무 바다를 좋아하기도 해서
1: 네.
0: 아마 바다가 먼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1: 바다를 좋아하세요? 바다의 식재료를 좋아하세요?
0: 바다를 좋아합니다. 네,
1: 네네.
0: 그래서 저희는 다이버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물론 그 요리도 좋아하고
1: 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달에 하동편을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1: 네.
0: 그러면서 16지역을 했는데 그 안에는 바다가 아닌 지역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책으로는 어쩌다 보니 저희가 바다의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1: 다음에는 또뭐 내륙의 이야기를
0: 네,
1: 뭐
0: 맞습니다.
1: 묶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음식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기후 위기와 생태계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바닷속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 친구들을 내가 못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하신 건가요?
0: 네, 맞기도 하고, 뭐,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들이 자연에서 온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1: 네.
0: 맛있는 음식은 좋아하지만 그 자연에서 오는 그 자연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뭐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뭐 저희가 바다를 들어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보

0: 보다 보면 그러니까 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음식이 나오는 환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방법이 어렵지 않고 재밌었으면 좋겠고 맛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1: 또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 저희 뭐 어릴 때는 아프신 어머니가 뭐가 먹고 싶다 이러면 그게 계절 과일 계절이 안 맞는데 막 그걸 찾는 게 효도고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 뭐 사시사철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때라서 마치 굉장히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작가님이 음식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0: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드신 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양하게 먹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1: 네.
0: 정말 쉽게 예를 들면 1년 동안 김치를 몇 가지를 먹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세상이 발달해서 김치 네. 냉장고도 좋아지고 네. 뭐 1년 내내 배추를 키울 수 있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은 다양성을 빠앗기고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너무너무 지금은 죽순김치가 정말 맛있을 철인데 여러분들 죽순김치를 드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애써 고랭지로 이렇게 맛없는 배추를 막 여름에 키울 거라고 약을 뿌리고 힘들게 해서 물러 터진 여름 배추김치를 먹는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1년 12달 동안 다른 푸성기로 김치를 만들어 먹던
1: 그렇죠.
0: 민족이에요.
1: 네.
0: 그래서 사실 1년에 한 뭐 50가지의 김치 넘게 먹는 건 일도 아닌 그랬는데
1: 네.
0: 여러분들은 여름에는 그나마 많이 먹죠. 열무김치도 먹고 뭐 이렇게 먹는데 아, 1년에 몇 가지를 먹을까 하면 그렇지 않고
1: 네.
0: 나물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제가 그 백반집 같은 데 가면 늘 굉장히 슬프거든요. 특히 대도시에 사는 분들의 뭐 식탁을 바라보면 1년 내내 같은 재료들이에요.
1: 네.
0: 계절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계절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재료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1: 그러네요.
0: 여러분들이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다.
1: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히려 이제는 이 배추 계절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김치를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계절 음식을 먹으면서 어찌 됐건 간에 사계절 동안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게 된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생태계에 굉장히 종다양성이 다양했다는 이야기고
1: 네.
0: 이제는 인간의 선택,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다양성을 베어내고
1: 네.
0: 한 가지를 심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생태계의 종다양성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또 여러분들은 단조롭게 먹게 되고 이
1: 네.
0: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예요.
1: 맞아요. 그리고 그게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0: 네.
1: 내가 어떻게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환경을 내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여름에도 해봐야지 뭐 이런 것들이요.
0: 그렇죠.
1: 네. 그 이제 작가님 책 내용을 좀 들어볼 텐데요. 기장에서 발굴한 두 번째 식재료 멸치라는 제목의 글 중에 일부분을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멸치는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의 최하위층에 위치한 어종으로 플랑크톤과 상위 어업 대상 어종을 연결하는 중간고리 역할을 한다. 어업에서는 기초 자원에 해당하니 멸치 어획량의 감소는 곧 다른 어자원의 감소로 직결된다. 실제로 멸치는 조기, 고등어, 갈치 등 상위 영양 단계에 있는 40여 종의 주요 먹이로 멸치가 줄어든 해에는 이들 어종의 어획량도 함께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점에서 멸치 개체수는 해양 생태계의 순환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멸치는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포식자의 위협 속에서도 많이 낳고 빨리 자라는 방식으로 개체수를 유지하도록 진화해왔다. 작은 크기의 생물일수록 수명이 짧고 세대 교체가 속도가 빨라서 개체수 손실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먹이사슬 구조를 흔히 피라미드 형태로 도식화해 설명

0: 설명한다. 상단에 위치한 상어나 참치는 상대적으로 위태로워 보이지만 하층을 넓게 차지한 멸치 같은 어류는 왠지 모르게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상어 지느러미 요리인 샥스핀은 끊어야 하고 멸치 요리는 얼마든지 계속해도 괜찮은 걸까? 우리 연안의 최근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먹이사슬 하층에 있는 멸치 역시 지속가능한 해산물이라는 지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1: 아, 큰일 났어요. 진짜 멸치에 대해서는 이제 못 먹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도.
0: 해본 적 없으시죠, 정말?
1: 네. 네, 그리고 한번 먹을 때도 우리가 왜 작은 멸치들을 막 몇 마리씩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뭐 한 입 먹을 때마다 멸치를 내가 못 먹게 될 수도 이게 또 진짜 이런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0: 드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우울하고요. 네. 일단 저희는 지속가능한 미식이라는 개념이 어렵지 않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속가능성이라 그러면 막 환경적으로 이런 채식을 해야 되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쉽게 지금 멸치볶음처럼 내가 오늘 먹었던 반찬이 뭐 1년 후에는 혹은 10년 후에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먹을 수 없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멸치도 마찬가지죠. 모든 음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에 대한 위기가 실제로 있고 여러분들이 매 끼니 그 위기를 막 느끼면서 슬퍼할 필요는 없고 좀 다양하게 드시면서 이런 거에 좀 대처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사실 상어 지느러미는 제가 자주 먹는 반찬이 아니기 때문에
0: 맞아요.
1: 못 먹게 된다 그래도 옛날엔 먹었는데 앞으로는 그냥 못 먹게 되는 거구나 요 정도라면 멸치가 식탁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더 이 문제가 이게 이렇게 바로 내 앞까지 와 있구나.
0: 그렇죠.
1: 이런 생각 하게 돼요.
0: 말하자면 여러분들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 때문에 어패류 같은 거 먹는 거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1: 네네.
0: 굴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1: 네.
0: 자꾸 사라지고 없어지고 혹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안 먹게 되고 도태되고 도태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고 이런
1: 네.
0: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1: 네. 멸치는 어린이에게 참 그 좋은 반찬이었고
0: 맞아요.
1: 도시락에
0: 먹을 수
1: 진짜
0: 있어야죠.
1: 좋은 반찬 영양가 풍부하고 그런 음식인데 현장에서 느끼신 변화들 있으세요? 왜 뭐 멸치의 건강 상태라든가 멸치가 이렇게 됐구나 뭐 바다 생태계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들?
0: 네. 이거는 멸치에 이제 딱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1: 네.
0: 멸치를 포함해서 어부님들이 맨날 하는 소리는 요즘엔 없어요. 옛날엔 있었는데 요즘엔 안 나요. 이거나 아니면 요즘 너무 없어요. 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피부로 와닿는 거죠.
1: 네.
0: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저기 경주 앞바다에 취재를 갔었는데 참가자미 잡는 어부님이 옛날엔 정말 이 앞에 지천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귀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체감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일단 뭐 어떻게든 먹고 있으니까 그거를
1: 네.
0: 이렇게 피부로 와닿진 못하는 것 같지만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성게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일단 성게가 엄청 맛있잖아요. 성게 알이.
0: 네.
1: 네. 근데 성게를 마음껏 먹는 게 바다를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는 살짝 이렇게 우리가 좀 좋은 일도 있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0: 저희는 일단 지구 환경을 위해서 바다를 위해서 뭐를 먹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1: 네.
0: 대신 무엇을 먹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네. 왜냐하면 뭘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저는 너무 부정적인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다면 뭐 배추김치 말고 뭘 딴 걸 드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순김치를 드세요
1: 네.
0: 이런 것처럼 대안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다나물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거든요.
1: 네.
0: 지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해조류, 바다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이죠? 미역국을
1: 김에, 김에

0: 민족, 미역국의 민족 뭐.
1: 미역국을 막 사발로 먹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김도 도시락으로 맨날 들고 다니고 이랬었으니까. 근데 이 바다나물이 육상식물에 많게는 약 50배 정도 탄소를 흡수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캠페인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여러분들과 나무 심으러 가는 캠페인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막 태양볕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끼 해조류를 먹는 게더 빠른 선택이 될수 있는 거예요. 탄소를 흡수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뭐 다이버도 아니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숲을 꾸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톳, 미역, 김, 다시마 뭐 여러 가지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생산자들이 바다에 막 심습니다.
0: 맛잘
1: 생산자들이.
0: 팔리니까.
1: 네. 그래서 바닷숲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환경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일이 막 많지 않거든요. 근데 남해 바다가 전 지구상에서 블루카본의 보고로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무지하게 미역국을 먹고 톱밥을 먹고 매생이국을 먹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지하게 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이런 다시마나 이런 갈조류들 이런 것들은 베어내고 죽어도 탄소를 안고 간대요. 배출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라서 여러분들께 그런 거 많이 드시라. 사실 뭐 건강에도 좋고 바다
0: 네.
1: 건강에도 좋고 지구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0: 진짜 좋네요.
1: 너무
0: 왜냐면
1: 쉽죠?
0: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요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1: 맞아요.
0: 이 하도 해조류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것도 좋아요. 보통은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뭐를 배출하지 말아라, 뭐를 어떻게 해라, 다 약간 좀
1: 피곤하죠.
0: 이런 것들인데 우리 지금 아워 플래닛에서는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먹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일 하면서 지구도 살리고 재미도
1: 그럼요.
0: 있고 맛도 있고. 그런 거죠.
1: 그리고 나도
0: 나도
1: 행복하고,
0: 행복할까?
1: 내가 행복해야 지구도 행복하고, 막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0: 네.
1: 그럼 성게 얘기로 돌아가서.
0: 돌아가요. 네.
1: 성게는 이런 바다나물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성게가 많은 곳에는 바다 사막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휑해요. 저희도 다이빙을 하러 들어가면 성게가 많은 곳에는 바닷숲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게의 천적이 되어서 성게를 먹어치우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0: 그래야지
1: 쉽죠?
0: 바다숲이 또 우거질 수
1: 네.
0: 있으니까.
1: 그렇다고 막 이걸 멸종시키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친구가 뭐 번식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멸종이 되지도 않지만 잘. 여러분, 이 성게 알이라고 알고 있는 게 성게 생식소예요. 이게
0: 네.
1: 발달하지 않은 계절에는 이걸 잡지 않거든요, 해녀분들이. 그러면은 또 이제 번식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사실 불가사리랑 같이 바다 해양 쓰레기로 수거 대상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계절에 여러분들이 신나게 드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게 동해, 서해, 남해 삼바다에서 이 성게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0: 네.
1: 성게 종도 다양해요.
0: 네.
1: 그래서 좀 입맛대로 골라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해녀 어머니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해녀라는 직군을 응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저희가 뭐 성게는 먹을수록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드셔주세요.
0: 아니,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멸종까지는 아니어도 품절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 자주 얘기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성게를 즐겨 주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야? 말미잘, 군소 이런 식재료들.
1: 아,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또
0: 네.
1: 조금 문제가 있는 게,
0: 네.
1: 이제 무슨 철이다 하면,
0: 네.
1: 그냥 그거 한 놈만 패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네, 하나만 너무 집중하는 그런
0: 네.
1: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곧 민어가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게 지나가면 전어가 또, 그 다음 방어가,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그 철을 지켜서 먹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 그거보다, 이 다양성을 더 쪼개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민어를 세번 드실 거를 한 번으로 줄이고 그 자리에 말미잘도 드셔주시고 군소도 드셔주시고 전어를 두번 드실 걸한 번으로 줄여서 숙임이라는 생선을 한번 먹어보고 로컬에서 나는 다양한 것들을 드시면서 여러분의

0: 그리고 책에 보니까 각 식재료마다 지속 가능성 포인트를 짚어주셨거든요. 우리가 기억해둘 만한 그런 포인트 몇 가지 더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많은 분들이 지속 가능한 미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쉬운 게 계절, 로컬, 종다양성,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지속 가능한 수산, 그리고 뭐 채식

0: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생산자가 고르게 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아는 농부님이 함양에 이제 강호연 농부님이라고 양파를 하시는데 이제 양파 수확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이핵 양파가 나올 때는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양파를 쓰지만 정말 맛있는 양파를 드실 수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 때를 놓치지 않고 즐겼으면 하고요. 그런 것들이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설 재배보다는 지금 노지에서 나는 게 뭔가라는 것들을 먼저 좀 기울여 주시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서 내 가까운 로컬에서는 뭐가 있지를 보시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어서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 계절에 로컬에서 나는 거는 너무 쉽고, 일단 맛있고, 로컬 생산자랑 또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재밌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실천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1: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지구를 살리는 길이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는 거. 제일 맛있게 그렇게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으면 지구에도 이롭다.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침이 너무 고이기 때문이죠. 나비아의 블루오션 듣겠습니다.

나비아의 블루오션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로컬 오디세이의 장민영 공동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책 끝부분에 실린 대담 중에 일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0: 지구는 물의 행성입니다. 지구본을 보면 우리가 푸른 행성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지구의 모든 생명은 바다에서 기원했으니 바다야말로 지구를 지구답게 만드는 요소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식문화는 해양 생태계와 깊이 연결돼 있고 바다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다는 산소를 50%에서 80% 생산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기후를 조절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 생명 유지 장치죠. 하지만 우리의 바다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한반도의 대표 생선이던 명태는 남획으로 자취를 감췄고 지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식재료가 사라지면 그와 얽힌 음식과 문화, 언어까지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슬픈 건 바다는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보다 넓은 품을 내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바다가 내어주는 식재료를 더 정성껏 감사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해안 도시와 그 섬에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런 절박함에서 기인했습니다. 아워플래닛에서 말하는 연결이란 결국 이런 것입니다. 단절된 것 사이에 다리를 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일, 생산자와 소비자, 과거와 현재, 지역과 도시, 선대와 후대, 그리고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까지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역시 그 연결의 고리에 닿기를 바랍니다.
1: 네. 단절된 것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책에서 말씀하시는 연결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좀 짚어주시겠어요?
0: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관계라는 단어에 가장 집중을 하거든요.
1: 네.
0: 우리가 너무 이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구와 인간과의 관계,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 도시와 로컬, 생산자와 소비자 이런 관계들이 정말 희미해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뭐 과거와의 단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읽는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음식으로
1: 네.
0: 그런 것들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께 그런 연결 고리를 음식으로 다시 회복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그 회복을 통해서라면 우리가 음식을 보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정성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겠네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픈 것은
1: 네.
0: 요즘에 많은 분들이 너무 음식을 공산품 대하듯 하는 거라는 거죠.
1: 네.
0: 계란 한 판 아니면 과일 한 박스 뭐 양파 한 망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사실은 다양한 맛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
0: 어떤 거는 조금 싱겁고 어떤 것들은 좀 시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용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온 후에 과일은 좀 묽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달아야 되는데 몇 브릭스를 했는데 왜 이런 거지? 근데 이거를 생산하는 생산자분을 안다고 생각해 볼게요.
1: 네.
0: 말하자면 우리 엄마 아빠거나 혹은 뭐 우리 친척이거나 저랑 되게 친한 친구거나 그렇다면은 과연 그거를 마음껏 컴플레인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 그 친구는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까? 비가 올 때.
1: 네.
0: 이런 이제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1: 네.
0: 마음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1: 네.
0: 배려도 거기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아 조금 싱겁네 뭐단건 맛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배려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키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1: 진짜
0: 맛있어질
1: 그렇네요.
0: 수 있어요. 그리고
1: 네.
0: 정말로.
1: 네, 아니 키우시는 분들은 모양이 조금 못나도 사실 내 같은 정성으로 키웠는데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조금 작을까? 뭐 그냥 요런 마음일 텐데 사람들은 자꾸 규격. 이게 최상이 맞습니까?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엄마가 키웠으면 엄마 고생했는데 이게 조금 작구나. 근데 더 맛있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0: 맞습니다.
1: 아, 그러네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시 연결되기만 한다면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0: 그럼요. 요즘에는 저는 그것도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 에,
0: 고기도
1: 에.
0: 이게 생명이었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단절이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던 거기에 막 죄책감을 가져가지고 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한때 생명이었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팩 안에 든 그냥 빨간 뭔가가 아니라 내 식재료가 아니라 그렇다는 걸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바다에 들어가면 말하자면 고등어도 만나고 오징어도
1: 네.
0: 만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고등어가 한때는 야생동물이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죄책감이 아닌 그냥 자연이 흘러가는 이런 순환고리에 있다는 걸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길러내는 농부님들, 그런 것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어부님들, 목부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가치에 초점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1: 네.
0: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러면 더 맛있어져요, 진짜로.
1: 네. 아니, 지금 그 가치가 막 의미를 두고 생산하시는 분들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0: 그럼요, 그럼요. 너무 많이 떠올라서 제가 오늘
1: 네.
0: 진짜 다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1: 네.
0: 일단 먼저 떠오르는 건 제가 이제 최근에 로컬 오디세이 하동편을 했으니까,
1: 네.
0: 지리산에서 이제 달걀을 생산하시는 분이 계세요.
1: 네.
0: 배태민님이라고 대표님이시라고 너무너무너무 선한 분이세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산을 조금 크게 사가지고 펜스를 치고 애들을 풀어놓고 키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달걀이 저는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를 바로 다 바꿨어요. 이런 닭들이 사는 환경도 너무 중요하지만 맛도 중요하고 이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분은 닭의 행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1: 네.
0: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안타까웠던 거는 사람들이 이 달걀 한 판의 맛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달걀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사료를 먹고 똑같은 곳에 갇혀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풀을 뜯잖아요. 그리고 벌레를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달걀은 딱 깨서 먹으면 진짜 싱그러워요.
1: 네.
0: 이거는 풀을 좋아하는 닭이 먹은
1: 그렇죠.
0: 낳은
1: 네.
0: 달걀이에요. 어떤 달걀은 되게 고수워요.
1: 네.
0: 얘는 벌레를 되게 많이
1: 그렇죠.
0: 좋아하네요. 그래서 얘네들도 사료를 먹거든요.
1: 네.
0: 하지만 밖에서 자유롭게 자기 입맛대로 골라 먹는 게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원래는 자연에서 온 맛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1: 네.
0: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이런 닭들이 늙으면 폐계로 이제 뭐 백숙을 해 먹는다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배 대표님은 자기가 그걸 먹으면 애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서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또 묻어나서 더 응원을 하고 싶고, 지금은 사실 이 달걀 없어서 못팔 지경으로 잘 되시지만 막 코로나 이럴 때는 너무 힘드셔가지고 저한테 이거 좀 알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급식이 끊긴다거나 이런 일이 되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곧 응원이 되는 거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언젠가부터는 이상하게 뭐 우리 귤한 박스는 모두 똑같습니다. 뭐 우리 딸기 한 상자 모두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실 아이들은요. 그뭐 이렇게 당근도 모양이 좀 다를 때뭐 이거 뭐 닮았어. 이거 웃겨, 재밌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0: 그 달걀을 먹을 때도 만약에 어머니들이 이거는 앞에 먹은 달걀이랑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봐. 이렇게 약간 재미를 북돋우면 우리가 그런 식재료를 다 똑같아야 된다는 기준을 들이대지 않고 달라서 신기하고 재밌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우리나라는 유독 다양성을 좀 못 참는다 그래야 되나.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네. 외국의 마트만 나가봐도 진짜 다양한 품종이 있고 네. 진짜 다양한 모양이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규격화를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패션도 마찬가지였던 것 네. 같거든요. 튀는 사람들 잘 못 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아 이건 모양이 이래가지고 다르고 아, 맛이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를 너무 박탈당하고 있는 것 같고
0: 네.
1: 그런 게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제 네. 인식의 변화가 자꾸 생기겠죠.
0: 그러면 소비자랑 그 지역의 생산자, 특히 도시의 소비자랑 지역의 생산자가
1: 아니면 주말에 다음 주에는 어떤 것들을 먹을까 준비하고 이런 네. 것들이 내 하루의 활력소 그리고 한 주의 활력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내가 막 이걸 먹어야지, 먹지 말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내 하루하루 매 순간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리하는 순간, 이 다듬는 동안 이런 것들이 하나의 힐링 포인트가 될 수 네. 있거든요. 그리고 웰니스 같은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의 시작은 사실 무엇을 먹느냐, 내가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래서 그 순간이 행복한가 이런 거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 매 순간이 맛있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로컬 오디세이의 장민영 공동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내일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곳 서대문 시니어 클럽의 김태경 관장 모시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어떤 풍경이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땐 잘 안 보이다가 조금씩 멀어지고 나면 그 자리가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되죠. 그 흔한 멸치가 사라질 수 있다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루하루 좀 더 좋은 선택 해야겠습니다. 곽정임과 여러분의 연주 하늘을 날다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중국 진나라 때 사론서 여시춘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이 산에서 나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물이 산을 싫어하고 바다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높고 낮음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순리인데요. 하지만 부의 흐름이나 권력의 흐름은 왠지 높은 곳으로만 집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순리를 거스르고 따라 올라가면 그 끝에서 만나는 건 결국 외로움 뿐일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리대로 흐르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얻길 원한다면 높이 올라갈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야 하는 거겠죠. 가장 낮은 곳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면 순리대로 흘러온 마음들을 모두 품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6월 13일 토요일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일구의 소리 단가 강상풍월로 출발합니다.

강상우 둥둥 떤 남배 부모실로 가는 백마 십리장강 백판상 왕래 허든 노로 빼

배 저 배 다 버리고 한송정 들어가 길고 긴 소를 위어 조그만 허에

구경하세. 태인한 태인한은 적도 지나니 태인한이오 출물망 출물망은 을싸고 우둥오 상상비라 자래 등오 쳐다를 실어라 우리 구양을

아버님고 오월이라 단원날 천종지 가절이오 일진이 장해허요.

왔다 항상 뭐 그닥고 귀모유소를 허여두고

일촌단장 맺힌 소름 부모님 생각뿐이로구나 옥창행도

0: 친구나 고드렁거리고 놀아보자.
1: 김일구의 소리, 단갑, 강상풍을 함께 들으면서 6월 13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객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2: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3: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1: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2: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3: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김용호님, 평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 집 근처 화원에 가서 머루나무 하나 사서 키워보려고요. 아, 네, 머루. 그 포도같이 생긴 조그맣고 둥근 열매 말씀하시는 거죠? 어릴 적 산에 가서 따먹던 생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해바라기님.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아수라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어제 국악의 날이었는데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방송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국악의 날 행사 다녀왔어요. 네. 8397님, 좋다. 얼쑤 얼씨구. 네. 취임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저도 얼씨구 좋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희배님, 오늘은 풍요사전 코너 속 놀보가 동문서답을 잘하네요. 저도 오늘 절에 다녀왔습니다. 용호님 노래 듣고 싶습니다. 네, 곧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방송 때 우리 승승장구님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이름 모를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 덕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6월을 지내야겠어요. 평화로운 밤 풍류가 좋다와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호국의 달인 6월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 가졌었죠. 그 마음 항상 잊지 않고 우리 지내시게요. 많은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욱 재미있고 흥겨운 풍류가 좋다 되도록 노력할게요. 계속해서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강은일의 해금, 한범수류 해금산조입니다. 한범수류 해금산조는 1957년에 가락을 구성하기 시작해서 1964년에 완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범수가 자신의 대금산조 가락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요. 조성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고 주로 남도 계면조의 가락과 변박보다는 정박으로 많은 진행되는 것이 이 산조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단국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은일 교수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어려운 한문에다 아 거시기 알아먹지도 못할 범어로 노래하니 아 내가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고 불경도 그렇고 범패도 죄 어려운 한문에다 아 거시기 알아먹지도 못할 범어로 노래하니 아 내가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던디 아이고 끝까지 안 들어보셔서 그라지에 알아듣기 쉬운 노래도 있었던디요 그요? 아 그런 노래가 있으면 진작 그것부터 들려줄 것이제 흥보 네 말은 이제 못 믿겄으니 아 얼른 풍요사전 아 갖고 와봐라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범패 즉 불교음악엔 제 의식에 사용되는 안채비 소리와 바깥채비 소리 외에도 포교를 위한 노래들이 따로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화청입니다. 화평할 화의 청할 청. 화청이란 원래 여러 불보살을 청한다는 의미에서 범패승이 제의 끝부분에서 부르던 소리였는데요. 대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교리를 민속적인 가락에 얹어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화청의 사설은 매우 다양하고 학동이 높은 스님이 얼마든지 새로 창작할 수도 있는데요. 마치 민요처럼 어느 정도 공통적인 뼈대와 줄기 안에서 소리하는 사람마다 즉흥적으로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음계는 대체로 경소도 민요와 비슷한 가락 흐름을 보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는 동부민요 쪽인 매나리 쪽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대개는 엄머리 장단으로 징을 치며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화청 발원가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달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부터 불교 의식음악인 범패에 관해 풍요사전에서 차근차근 알아봤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제를 지낼 때 범패승들이 부르는 전문적인 소리만을 범패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범패가 불교 음악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화청이나 회신곡처럼 포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들도 넓은 의미에선 범패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갈 동안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기하갑주 금강산 타령 동백 타령 국립남도국악원 기악단의 연주로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였습니다. 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바로 이 시간 촉곡 맞추기 이벤트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정답 호남가.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전영미님 호남가. 제가 연습한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 네. 유파마다 약간의 선율 차이는 있는데요. 부르는 소리끼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 전영미님 배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재방송 때 보내주셨네요. 우리 승승장군님. 정답! 호남과 이번에는 맞췄네요. 네, 모든 애청자 여러분 항상 사연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언제나 멋진 우리 풍류음악 잘 선별해서 들려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승무 반주 음악입니다.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김용호의 풍류현장에서 소개해드릴 곡은 제주 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오롯이 담긴 제주민요 오돌독이입니다. 이 노래는 천머리 가사를 따서 오돌독이라고도 부르지만 둥글의 당실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리는데요. 둥글의 당실이란 말은 이 노래 후렴구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죠. 오돌독이는 제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보았을 만큼 널리 사랑받은 민요인데요. 흥겨운 가락과 정겨운 후렴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역사적 뿌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현재는 제주를 대표하는 민요로 전승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오돌독이가 조선시대 한반도 전역에서 불리던 노래가 제주에 전해져 정착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판소리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선 후기의 판소리 사설인 흥보가와 가로지기 타령에 오늘날 전해지는 오돌독이의 노랫말과 매우 유사한 사설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돌독이가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불렸던 민요였으나 오늘날에는 제주에서만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죠. 오늘날 불리는 오돌독이의 사설에는 제주의 자연과 생활문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한라산과 성산 일출, 산지포구, 사봉낙조 등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하기도 하고요. 해녀들의 삶과 남녀간의 사랑, 그리움과 애안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돌독이는 단순한 민요를 넘어 제주인의 삶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오돌독이는 매우 뛰어난 예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북거리 장단과 타령 장단을 바탕으로 경쾌하고 구성진 선율이 펼쳐지며 한 사람이 앞소리를 매기면 여러 사람이 후렴을 받는,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경기민요와 유사한 요성과 섬세한 잔가락이 어우러져 제주민요 가운데 가장 세련된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돌독이는 유희의 자리뿐 아니라 노동의 현장에서도 함께했는데요. 과거 제주 조천읍 조천리와 화북동 일대에서는 망건과 탄건을 짜는 작업을 하며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노래 속에 노동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생활문화의 흔적이라 할 수 있겠죠.

흥미로운 점은 오돌독이라는 이름의 정확한 의미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나 사설과 선율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유행했던 민요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오랜 세월 제주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전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돌독이의 흥겨운 가락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한 편의 민요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공동체의 정서를 함께 만나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제주민요 오돌뚜기 그리고 이오도 사나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함께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함께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노래와 연주 보호자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평생 아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해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요즘 캐대언 노래처럼 진짜 어디를 가도 맨날 나오는 노래들 있잖아요. 옛날 100년 전에도 막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고 난리 났던 그런 대박 노래가 진짜 있었어요?
2: 그럼요. 있었고 말고요. 우리 대중가요의 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히트곡이 바로 이 아리랑이랍니다.
3: 아리랑이 유행가였다고요? 아리랑은 국악이잖아요.
2: 그 시절에는 요즘 아이돌 노래같이 인기 있는 대중음악이었어요. 100년 전인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쓰였는데 영화가 흥행하면서 노래 인기도 엄청났지요. 극장문을 나서는 관객들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마다 입에서 입으로 서로에게 알린 셈이랄까요?
1: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태평가를 알린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는 소리가 안 나오는 영화였는데 어떻게 노래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2: 변사라는 이야기꾼이 옆에서 대사를 읊고 우리 소리꾼들이 스크린 밑에서 직접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죠. 영화가 흥행하니까 그 다음엔 음반 회사들이 앞다투어 이 아리랑을 레코드판으로 찍어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은 물론이고 유행가 부르던 가수들까지 전부 이 아리랑을 녹음하려 했죠. 온 동네 레코드판에서 이 노래만 흘러나왔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가요였던 게지요.
3: 와, 신기하다. 유행가였던 노래가 지금의 우리 국악이 된 거네요?
2: 그렇지요. 100년 전의 아리랑이 수없이 다시 불리면서 살아남았듯이 오늘의 우리 국악도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서 자꾸 불리고 쓰여야 더 오래 숨쉴 수 있겠죠? 옛 소리꾼인 내 목소리가 오늘날의 기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지요.
0: 시대를 뒤흔든 최초의 히트곡이자 당대 소리꾼들이 사랑했던 유행가 아리랑. 세월 속에서 수없이 다시 불리우며 살아남은 이 노래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음악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극장 앞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흐르던 그 가락처럼 우리 소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 곁에 있어 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옛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본조 아리랑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본래 스스로 아름답고 스스로 충만한 걸 텐데요. 그 아름다움을 충만함을 말로 글로 하나하나 묘사하고자 하면 늘 언어라는 것의 한계에 봉착하곤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의 충만한 아름다움이 나날이 더해지고 풍성해지고 있는 즈음 그 표현의 한계는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스스로 아름답고 충만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의 한정된 언어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나날이 푸르러지고 깊어가는 자연 앞에 설 때마다 그 한계는 더 커지지만 한편 그걸 보완해주는 우리 음악으로 대신 그 공간을 메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산책길 첫 곡으로 천년만세 들려드립니다.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계면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 가락 도드리 이렇게 세 곡을 이어 연주한 음악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은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충만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본래 스스로 아름답고 스스로 충만해서 그걸 말로 글로 하나하나 묘사할 때에는 언어의 한계가 느껴진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매일 피고 지는 함박꽃이라든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온갖 빛깔의 수레국화, 나날이 짙어가는 반짝이는 나무들에서 생명의 충만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참 예쁘다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좀 아쉽고요. 그렇다고 아름다움의 경지를 애써 찾아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한편 부질없다 싶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할 뿐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인들은 그런 존재들 앞에서 온갖 멋진 표현을 써가면서 그 충만함을 노래하곤 하죠. 그렇지만 그 어느 표현이라 해도 언어라는 데에 갇히기 때문에 한계가 느껴지죠. 오늘 생명의 충만함에 대한 언어의 한계에 대해 산책길 이야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음악 들으면서 그 표현의 한계를 보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이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감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 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 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작곡가 류형선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뜻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류형선의 음악을 듣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천개의 날개를 펴고, 명상음악 인연, 관현악을 위한 매나리 마침내 바다, 실내악곡 나무가 있는 언덕,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류형선 작곡의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천개의 날개를 펴고입니다. 이 곡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창단 10주년을 맞이해서 개작 초연된 음악인데요. 원래는 200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정기연주회 때에 위촉됐던 음악입니다. 제목에 보이는 천개의 날개를 펴고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세종대왕의 하나의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춘다는 뜻의 월인 천강지곡을 생각하면서 이 곡의 작사자 서연호 교수가 노랫말을 지었고 그 제목으로 곡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희망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나의 희망이 천 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당시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서연호 작사의 곡인데요. 작곡가 류형선은 그와 같은 노랫말의 의미를 살려서 젊은이들의 삶의 의미를 북돋우는 일종의 헌가의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노랫말의 감수성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선율은 간결한 구조로 만들었고요. 이를 다시 합창과 관현악의 앙상블로 확장시켜서 구성했습니다. 곡은 단악장 형식인데요. 전체적으로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조의 안온한 정서가 배어있는 첫 번째 부분, 자진몰이 장단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흐름을 구성한 두 번째 부분, 또 역동적 리듬을 기반으로 해서 평조 선율로 대비감을 이루도록 만든 세 번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현악과 합창의 비중을 동등하게 다루었는데요. 서연호 작사, 류형선 작곡의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천개의 날개를 펴고 듣겠습니다. 김경희가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 음악이 있는 마을의 합창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현호 작사, 류영선 작곡의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천개의 날개를 펴고 들으셨는데요. 김경희가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 음악이 있는 마을의 합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원래 2007년에 작곡된 음악을 그로부터 7년 후인 2014년에 관현악 파트와 합창 부분을 수정하고 이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에 의해 개작 초연했습니다. 2014년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창단 1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당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창단 10주년 기념 음반으로 제작된 이면의 숲을 거닐다에 수록된 음악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류영선 작곡의 명상음악 인연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작곡가 류영선이 2005년에 쓴 작품인데요. 어머니가 몸살로 누워 계셨을 때 어머니와 자신의 인연을 생각하면서 곡을 하나 써야겠다 하고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곡자가 이런 노트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인생이 수행된다. 자신의 선택으로 맺어진 인연이 있는가 하면 이미 주어진 인연이 또한 있다. 바로 자신과의 인연이다. 거역할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으며 평생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연이다. 이 곡은 내 자신과의 인연에 대한 묵상으로 빚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자신과의 인연에 대한 묵상으로 빚어진 곡이라 썼는데요. 바로 어머니와의 인연, 그것이 자신과의 인연으로 깊어져 묵상으로 빚어진 것이라 했습니다. 곡의 구성은 ABA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명상 음악이니만큼 구성의 묘미보다는 이미지의 흐름을 앞세워 작곡한 음악입니다. 작곡자는 대금이란 악기를 생각과 생각의 꼬리를 무는 이미지로 썼고요. 해금은 그것을 다독이는 이미지로 활용해서 시종일관 대비시키고자 했습니다. AB 부분은 가능한 한 여백을 많이 두었고요. 다시 반복되는 A 부분에서 그 여백들은 충만한 음렬과 리듬으로 채워지도록 곡을 구성했습니다. 류영선 작곡의 명상음악 2년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류영선 작곡의 명상음악 2년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였고요. 이 음악은 국립국악원 생활음악 시리즈 두 번째 음반 생활 속의 우리 국악 명상, 요가, 태교 음반 중에 수록돼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류영선 작곡의 관현악을 위한 매나리 마침내 바다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 류영선의 바다에 대한 상념을 그린 작품입니다. 작곡자는 가끔 곡이 음악적 악상에 의해 창작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머릿속 사유의 중심 고리를 거머쥐고 있는 것들이 음악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의 끝에 마침내 바다라는 메시지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작곡자 노트에 작곡가 류영선의 상념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작곡자가 이 곡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개시키고 마침내 바다에 그 상념을 담았는지 곡의 감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하나의 길로 향한다. 첩첩산 중에 시작되었을 수많은 작은 물줄기들이 그렇고 시내와 강으로 이어지는 물이 또한 그렇다. 물길을 따라 흐르는 물이 도중에 기화되는 현상 외에 모든 물은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 구정물이든 맑은 물이든 더 낮은 곳으로 모여든 세상의 물이 마침내 바다인 것이다. 청정한 강원도 태백산맥 곳곳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강이 되고 마침내 바다의 수원지가 되었을 강원도 산간지방의 상념과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류영선 작곡의 관현악을 위한 매나리 마침내 바다 듣겠는데요. 신영균이 지휘하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류영선 작곡의 관현악을 위한 매나리, 마침내 바다 감상하셨는데요. 신영균이 지휘하는 강원 도립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9년에 강원 도립국악단이 10주년을 맞이했을 때 위촉받아 연주된 곡인데요. 2009년에 발매된 강원 도립국악 관현악단의 창단 10주년 기념 음반에 수록된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류영선 작곡의 실내악곡 나무가 있는 언덕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무가 있는 언덕, 뭔가 편안하고 넉넉한 기분이 드는 제목인데요. 작곡가 류영선의 첫째 아이, 나무가 있는 언덕이란 뜻의 이름, 수아, 이 첫째 딸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은 곡입니다. 작곡가는 1999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첫째 딸이 너른 품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와 아울러 작곡자는 깃털처럼 편안한 쉼, 그 쉼에 대한 갈증에서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곡은 피리가 중심이 되는데요. 피리가 포용성 있는 악기라는 점을 이 곡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곡 중에 나오는 평조의 가락은 쉼에 대한 그리움을 그렸고요. 계면조의 가락과 뒤섞인 메나리 가락은 열정적인 갈증을 반영하면서 이와 대칭 구조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또 가야금은 피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역할로 국한해서 표현했는데요. 가야금이 특별한 선율을 구사하기보다는 반주 역할로 국한하는 방식으로 만들면서 주요 표현은 피리에게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구장단의 경우 3-3-2의 구조로 반복되는데요. 이 장구장단과 함께 기타가 또 하나의 나무가 있는 언덕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류영선 작곡의 실내악곡 나무가 있는 언덕 듣겠습니다. 안은경의 피리, 허윤정의 25현 가야금, 박종호의 기타, 윤호세의 타악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류영선 작곡의 실내악곡 나무가 있는 언덕 들으셨는데요. 안은경의 피리, 허윤정의 25현 가야금, 박종호의 기타, 윤호세의 타악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작곡가 류영선은 2008년에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했고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예술감독과 전남 도립국악단의 예술감독을 역임했고요. 현재 광양시립국악단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의 작곡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자연을 주제로 하는 음악을 많이 만들어서 자연 친화적인 작곡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작곡자와 지휘자, 음반 프로듀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곡가 류영선의 네 곡의 음악,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천개의 날개를 펴고, 명상음악 인연, 관현악을 위한 매나리 마침내 바다, 실내악곡 나무가 있는 언덕 감상해 보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 먼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 듣는 미래의 전통음악 감상 시간, 오늘 작곡가 류영선의 음악 들어보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골랐는데요. 오늘 전체 곡은 듣지 않고요. 중모리부터 세산조시까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슬기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중모리부터 세산조시까지 들으셨는데요. 이슬기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의 김죽파 명인은 영암 출신이시죠. 원래 김난초, 그리고 예명이 운선. 이분이 김창조 명인의 손녀 따님으로 태어나서 할아버지에게 가야금을 배웠고요. 그 제자 한성기에게 풍류와 산조, 병창을 익혀서 후일 산조의 명인으로 거듭나게 되셨습니다. 김죽파 명인은 자신의 가야금 산조 가락을 자신만의 특징적인 부분을 추가해서 전체 55분가량의 산조를 완성했습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의 특징은 겹청조연법을 사용한다는 점이죠. 보다 넓어진 음역을 풍성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고요. 그러면서도 섬세하고 예리한 가락을 감상할 수 있는 또 심오한 농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은 이슬기의 음반 참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6월 5일이 망종이었고요. 이제 절기상 하지가 8일 후면 다가옵니다. 이제 하지에까지 낮의 길이가 계속 길어질 텐데요. 마음도 그만큼 밝아질 듯 합니다. 늦게 어두워지고 아침 일찍 해가 떠오르니까 이 부지런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즈음이기도 한데요. 이런 무렵만의 그 밝은 서정이 있죠. 그 서정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즈음이 아닌가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 서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밝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평생 아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고 이윤주 명창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해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저는 아리랑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그 노래 딱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리랑 종류가 엄청나게 많대요.
2: 그럼요. 진짜고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리우는 아리랑만 해도 수천 곡이 넘는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야기할 정선아리랑은 원래 정선아라리라고 불리던 강원도 골짜기의 향토소리였죠.
3: 아, 깊은 산골에서 부르던 노래였군요.

0: 그런데 강원도 노래인데 어떻게 서울에 살던 할머니 같은 경기 명창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신 거예요?
1: 우리가 그 소리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죠. 오래전만 해도 워낙 깊은 산골이라 그 지역에서만 소중하게 부르던 숨은 보석이었는데 나와 함께 무대를 누볐던 경기 소리꾼들이 그 단단하고 멋진 가락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 밖으로 널리 전하게 된 것이지요.
2: 와, 그 자체로 이미 보석 같은 노래였던 거네요.
1: 그렇지요. 청선아라리가 가진 깊고 진한 매력에다가 우리 경기소리 특유의 맑고 매끄러운 소리결을 서정적으로 더해본 거랍니다. 그렇게 오늘날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선아리랑이 탄생한 거죠.
0: 옛날 할머니들이 그 숨은 매력을 알아보고 정성껏 이어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아리랑을 들을 수 있게 된 거네요.
1: 맞아요. 땅속에 묻힌 보석을 알아보고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지금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이 할미의 목소리를 다시 숨쉬게 해주지 않았나요?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여러분에게 닿은 이 작은 이야기처럼 우리 소리가 가진 숨은 매력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참 고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의 위로였던 정선 아라리가 세상 밖으로 걸어나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까지. 우리 소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채워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이은주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에 은은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정선 아리랑입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시절과 해친 경장 융사 친우지도를 하년 후

제발 청산 부치색이라 배구는 철이 말리오 명월은 전개 후계로다.

0: 토끼가 잡혀 들어와가지고
1: 싫어.
0: 사면을 살펴보니 강한지 장관의 선택지신이 좌우로 옹의를 하였거나
1: 싫어.
0: 눈만 깜짝깜짝하고 있을 적에 용왕이 분부하실 때 토끼네 특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의다려 문의한즉 네 간이 으뜸약이라 하기로 내 어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온 것이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토끼 듣고 기가 막혀 그놈 죽을 때 잘 찾아왔네. 한 끼를 얼른 생각하고 배를 썩 내밀며 자 내뱉다 보시오. 용왕이 생각한 즉 저놈이 배를 안 따려고 무수히 잔말이 많은 것인디 저리 의심 없이 배를 썩 내야 미는 것이 필연코 곡절이 있으리라. 여봐라 토끼야 네가 비록 죽을 목숨이다마는 할 말이 있거든 한번 해봐라. 아니요 말을 하여도 고지를 아니 들을 것이니 여러 말 말고 내뱉다 보시오. 어, 그러지 말고 말을 하고 죽으란 말이다. 말을 하는 일거리다. 말을 그런 일거리다. 성예금 헌디 실갈상도래 속에 박자 창생

갈를 갈라. 수의 조국었으나 일곱 궁구가 그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아니 들었으면 좋으련만 아니 가니 없고 보면 불쌍한 대령만 끈사 없게 물을 따로 약을 달라고면 어째 다시 꼬가리까. 당장에 배를 따보옵소서. 용왕이 회를 내며 희로 네 말이 당찬한 말이로다. 그 사이에 이러기를 비수병지 구불 능식하고 암수병지 설불 능면하고 신수병지 기불 능청하고 암수병지 복불 능시라. 간이 없고 그서야 그치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소태가 가르이다. 예, 소태가 가르이다. 소태의 가진 적 벌도 정계로 삼겹삽 뜨거니 보름이면 가르를 내고 금요미면 가르 들이래다. 세상 병객들이 소태곳 어를 하면 가늘을 달라고 그 부채기로 가늘 내어 밭촌이 배답고 꼭 싸서 진로로 칭칭동역 영주석산 개수남 혹은 늘어 흐어진 상상 가지에 끝들이 에다가 타라내두고 도하이 주수 어깨 병원에 탁조 가로 내려왔다. 무였지 저 초불을 만나서 소금 흥미가 좋다 기로 영차가로 왔나이다. 공왕이 대노하야 예로 네 말이 간사한 말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 내장은 다를 바가 없노니 어찌 간호를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한단 말이냐. 토끼가 당부리기 여자 오래 대왕은 지기지요 미지기로 소이다. 복해신을 놓지가야 선신진수가 되었으며 백해식 어쩐지로 진신우수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여 꼬리가 저리

반쩍하옵고 소태의 몸뚱이나 허리요리 송사르 송사르 감마 길어 길어도 오징 까먹을 쓸게 있고 옷 까먹을 쓸게 없사오니 세상 만물 비금 주수가 헌거지라 엄만 뻑뻑하게지 답답지 아니에게 허우거리까 당장의 배를 따보소서 요강이 그제야 토끼한테 딱 돌려 떨어지는디 들이하면 가면 내고 드리고 하는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그런 군기가 서히 늘어 있은지 청군기가 모두가 어쩜 내려있냐 예 소태가 가리지다 한 군기로는 대변을 보고 또한 군기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군기로는 간을 메고 들이고 힘으로 출입하나이다 그리하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뒷군기로 내옷기는 만물지상의 동방삼 팔목 남방

예뻐. 전직은 양옷에 광채 아침 안개 저녁 이슬을 갚아야 입으로 넣고 비공기로 내 옷에 만물지 상의 병약이 라고 어떤 약이 되는지도 미련 흐드라 주주부야 세상에서 날 보고 이런 말을 하였으면 하늘을 들여다가 대왕병을 쭉 차고 고려두고 충신지기 닿다 나서 양주야 가비 초를 거설 미련허라 처주부야 반세계 치타가 니게 쓸 데가 없구나. 어떻게 말을 잘해놨던지 용왕이 뒤로 벌렁 넘어졌던가 보다. 하마터면 아까운 인재를 놓칠 뻔하였구나. 좌우 재신들을 돌아보며 토끼를 어찌하면 좋을꼬. 재신들이 여짜오되 토끼 뱃속에 들어있는 간주문은 소인들도 알 수가 없나이다. 아 그러면 토끼를 빨리 해박하여라.

그리고 단상울에 올리고 토생을 위하여 대연을 배설할 것이니 각별히 준비토록 하여라. 그때요 토끼를 위하여 술상을 들이난 뒤 기림포로 안주 놓고 앵무잔 유리병에 천일주 한 잔을 졸졸 부어 용왕이 토끼에게 술을 권해놓은 것이 토끼 잡 것이 뭣도 모르고 세상 술하고 같은 줄 알고 그저 맛보느라고 한 잔, 먹어보느라고 20여 잔 잔뜩 퍼먹어 놓은 것이 술이 깜빡치하여 용왕을 부른다는 것이 여보게 용겜이 용왕도 술이 취하여 왜 그러는가 태겜이 내가 천일의 동의보감을 많이 보았으되 토끼 간이 약된단 말은 아차차차차차 춘치 자명이로고 이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수궁 풍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소. 뜻밖의 수궁 풍류가 난자 하는지 왕자 제례 봉대리 합쳐사 죽장구라 찌르렁 궁정궁 상연자 거문고는 사기랑 기둥정둥 장자 방곡 동소 띠띠르르르 영다북 소리는 두둥둥 해강의 해금 소리는 고개 그게 고래 떡파사 보아 산은 사들어 남겨 헐째 반장한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하야 벼루천지 세계로다 토끼도 신명되여 아빠를 메사짜본으로 딱 들어매고 보니 한번 놀았디 암내 버들은 초록장 누르고 흰내 버들은 주룩장 누리자 한 가지는 찢어지고 한 가지는 늘어져 바람이 불며르들 어저르저르 춤을 출제 아버지는 도구를 지고 어머니는 동물을 지고 도구지지로 오지지 아빠를 번쩍 지켜들고 철랑철랑 도진다. 대장 범칠한 놈이 토끼 똥구녕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토끼 뱃속에서 촐랑촐랑 하는 소리를 듣더니만은 아따 토끼 뱃속에 간들었다 하고 외쳐놓으니 토끼 깜짝 놀래 벌썩 주저앉더니만은 옛기의 실업의 아들놈아 이 산중에서 맹감만 따먹는 뱃속이라 수궁 진미를 먹고 보니 아 똥땡이가 통당 통당 하는 소리를 듣고 간들었다니 내게 이놈 알았어. 토끼가 말을 그래 했기는 했다마는 속으로는 떨리겠다 내라 살아 내가 용왕님을 속인 김에 내빼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왕전에 하는 말이 소태가 이리 놀기는 좋사오나 대왕의 병세가 반만 이중하오니 하루 속히 세상을 나가 간을 속히 가져다가 대왕전에 바치겠나이다. 그 기특하고 고마운 말씀이요. 별주부를 다시 불러 여봐라 태공을 모시고 세상에 나가거든 간을 주시거든 빨리 가지고 들어오너라. 명을 내라노니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토끼란 놈 본시에 간사하오 뱃속에 달린 간 아니네고 보며 초목금수라도 비소할 때요 냉할근 칠족 즐거움거든 제갈량의 체조하지거든 한번 놓아보낸 토끼를 어찌다시 구하리까

들었으면 좋겠니와 만일에 간지 없고 보면 소신의 구조걸 망하여 주었고 소신을 능지 처참 하더라도 여하지 없사오니 당장 배를 따보 없어서 토끼라는 듣고 기가 막혀 다이놈 별주부야 당찬은 말이다 명령이 지죽거든 내가 어찌기만 그리 옛말을 못 들었나 하그레 합정으로 용왕을 살래 미국의 망국이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갈라가니 들었으면 좋거니와 만일에 간지 얻고 보며 불쌍하다의 목숨 뜨그다라의 사기 되어 덕구 용왕 10년 살기 하루도 못 살 터이요 덕구 수중 만조 백관 한날 한시 모두 다 몰살시키리다 하나였다 배갈라라 하나였다 배갈라라 피가릴라라 똥박 그릇은 것이 없다 대대를 갈라내고 와라 어떻게 퍼부서 났던지 용왕이 대격 질세가여 내 이놈들 또다시 토공을 해야 하는 자가 있으면 엄왕살 앞으로 정배를 보내지라 명을 내라노니 별주부 기가 막혀 토끼를 슬그머니 돌아보며 내 이놈 용케 살아간다마는 너도 양심은 있을 것이다 이 녀석 할 수 있느냐 내 등에 업히거라 토끼가 좋아라고 용왕전에 사은 숙배하지 거고 차례 등에 선뜻 올라 사면 경기를 살피고 나오는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기술한 지내여 백로주를 어서 가자

0: 서 있으되
1: 얼른
0: 옷 입고 검은 간 쓰고 문알 토공이 하이 지차요 독게 듣고 대답하되 해초 청산하니 관부들과 제관지요 박조 부제의 대부들과 봉화이다 소문지식하고
1: 다음 걸 쉬고
0: 눈에

사랑이라. 응원자를 하직하고 또한 곳을 바라보니 사고 온 건 머리 범여 아니려가

천범중주로다 동상산탈도와 오간로배여 백로행강함께가 소진노와 머리성 추가거부가 빈네 경선자 간전후 공주할지다 안다니라 자대 등에다 처다를 실어라 그리고 야

좋을시고 빈소로 돌아든지 주하든 강태공은 기주로 돌아들고 은인 녹취업뿐이라 적게 수별을 당도하야 강창띠어 내제 안보를 든 채로 가는구나. 토끼란 놈이 모른 척 깡짝깡짝 뛰어 산으로 올라가니 별주부 기가 막혀. 아 여보시오 별주부. 아여 태공 그렇게 혼자만 가지 말고 나 간이나 팔이 대가리만큼만 뛰어주고 올라가시오. 가던 토끼가 슬쩍 돌아보더니만은 욕을 드립대 퍼붓고 올라가는디 제기를 묻고 발길을 가는 녀석 뱃속에 달린가를 어찌내고 드린단 말이냐 미련하더라 미련하더라 능용왕이 미련하더라 능용왕 실겁게 날 갖고 내비렸기 능용왕 갖고 보면 정당 없이 죽을 걸 내 밀국에 선이 가녀 뜨면 내 목숨이 어찌 살아 나야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백원 청선으로 내 돌아간다 이놈이 깡총깡총 뛰어 돌아갔다가 다시 휙 돌아오더니만은 내 이놈 별주부야 네 소탕머리를 생각하면은 저기 저 내민 돌파구에다가 네 복판을 딱 올려놓고 내 이 뒷발로 확 밟아서 옹기찜 부서지는 소리를 내어 보낼 일이로되 네 충성을 생각하여 살려서 보내거니와 앞으로는 그런 보초대가리 없는 짓을 하지 말렸다.

0: 그리고 내가 너희 용궁에 들어가서 보니 네 충성이 참 지극하던구나.
1: 예?
0: 네 충성을 생각하여 약을 몇 가지 일러줄 것이니 꼭 그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 수궁에 이쁜 암자라 참 많더구나. 하루에 1,500마리만 잡아먹이고 복쟁이 가루를 1,000석을 장만하여 오자대로 환약을 지어갖고 석 달 열흘만 퍼먹어봐라.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양당하는 결판이 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돌아간다. 별주부 기가 막혀. 아이고 우리 용왕이 천치네 그리여. 천오멸 잡아서 배를 착 갈라봤더라면 벌그런 간이 벌렁벌렁 들었을 것인디. 천오무 기변에 녹아 떨어져서 보내드니만은 아이고 내가 이 말을 어쩔거나. 할일 없이 토끼 똥 싸놓은 것을 몇 개 주워 들고 수궁으로 들어가고 토끼는 지가 살아왔대서 좋아라고 요리 뛰고 저리 뛰고 아빠를 키를 타타타타타 털고 생방정을 떨고 논이다가 무엇이 토끼 뒷발목에 딱 걸려서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아 산짐승 잡으려고 그물 쳐놓은 데 가서 뒷발목이 딱 걸렸구나. 아이고 내가 여기서 또 죽네. 내가 차라리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청조 한식 단오명절에 제사라도 착실히 받아 먹고 하다못해 묵은 목비라도 세워줄 것인디 내가 여기서 더럽게 죽네. 이놈이 뒷발목이 매달려서 대롱대롱하고 엎졌을 적에 뜻밖에서 어디서 18대들이 슈 하고 날라오니 토끼 좋아라고 아이고 신앙총 사촌님네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뭐냐 너 죽은 줄 알고 시실로 왔더니 안 죽고 살았냐. 아이고 나가 살아날 게가 있으니 시 좀 실어주시오. 네가 살아나기는 살아난다마는 너 사람은 손 내력 무서운 거 모르는구나. 아 그 사람 손 내력이 어떤 것이오. 그래 내가 사람 손 내력을 잃을 것이니 들어봐라. 사람은 내력을 들어라. 사람은 손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은 손이라 그는 것은 엎어놓으면 하나리고 대세놓으면 땅인데 저리저리 금이 있기를 집어를 다니는 길이 엄지 장가락이 두마대기는 천지 인삼제 여친가락이 장가락바 보더기는 정월이오 삼 장가락이 그중에 길이는 4월 5월 6월이오 명지가락이 장가락마 보더기는 7월 8월 9월이오 소지가 저렇고 저렇기는 10월 동지 섯달인디 자오 묘유가 여가 있고 건강간디 솔리곤디 사천발디가 여가 있고 육도로 두고 일러도 간중에 간상에 여가 있고 육도계불의 일장중이 동지가 모두 일장중이라 대한불이 개를 댄듯 사람의 손 하나 못 땅어리라 두 말 말고 더 죽어라. 아따 그놈은 사람 손 내력 들어보니 정남이가 뚝 떨어지오 그려. 그래도 혹 아오 내 몸에다 쉬나 실어주고 가시오. 아 그래라 수천 마리가 달려들어서 토끼 몸에다가 빈틈없이 실을 잔뜩 실어놓고 날아가 버렸지. 토끼란 놈 부재간에 쉬 한 점 짊어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적에 그때 마침 초등 목수 아이들이 낙가라 짊어지고 산으로 나무를 헐어 올라오는디. 허이가리 너 허이가리 너 아이가리 없자 너 와로구나.

산 꿈고국이 웬일인가. 여보와라 친구들아, 너는 그 고를 베고 나는 찌고를 베어 부러진 참목 떨어진 닭 여보.

감자도 하고 구나 이렇듯 시절 노래 부르고 올라오는디 한 놈이 토끼를 보았거나 아따여 이 골목 잘 들어왔다여 아 그 토끼 한 마리 걸렸네요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모두들 좋아라고 어야 정신 밥통에 풋고추 된장 내고 불 피워라 이놈 바싹 구워 먹고 가자 한 놈이 토끼를 쭉 잡아 뽑으니 손이 미끄덩 한 것이 가만히 살펴본 게 실을 잔뜩 실어놨구나 아따 이거 걸린 지 오래되었나 보다요 실을 잔뜩 실어놨네요 그중에 마흔이 훨씬 넘은 늙은 총각이 하나 있었던가 이빨은 다 빠지고 머리털은 시끗시끗한 놈이 아 이 녀석아 냄새나 한번 맡아봐라 여름에 썩은 고기 잘못 먹었다가는 배탈 나면은 여러 놈 죽는다 아 이놈이 냄새를 맡아보려면 토끼 대가리다 맡아봤으면 잘 구워 먹고 갔을 것인데 일이 그렇게 되려고 토끼 똥구녕이라 대고 냄새를 맡아본 것이 아이 깨마른 토끼란 놈이 3년 먹은 도토리 방구를 시르르르르르르 끼어놓은 게 아이 그 이놈의 몸에서 구렁이 썩는 냄새가 난다 잡아던져놓으니 토끼 죽을 때 맘먹어 저 잔디밭에 깡짝 뛰어나왔더니 얘네 이놈들 내가 썩어야 너희들 눈구녕이 썩었다 너가 그렇게 멍청이 서있지 말고 내가 수군 가서도 살아왔는데 너희 놈 소리 내가 죽을 상심냐 원통이 생각 말고 내가 수궁에서 살아왔는 구변이나 한번 들어봐라 토끼가 한번 샘 방정을 떨면서 한번 놀았디 관대장장 한거죠 장방 기간다 할 말은요 문조결성 창자방 기가 의사방 기간다 할 말은 안색한옹 조맹덕이 깨만 넓기가 날만 신추르기 몰채걸량이가 좋아만기가 날만 구릉동원 신선지라도 한가 허리가 날만 듣던 청산두 견 자주 훈다고 각색 소리 다양 수구 갔던 번님이 고국 산천을 돌아오니 어찌 이래 반갑구랴 대박던 머루다래를 호두도 호두도 깨물면서 이리로 깡총저리로 깡총깡총 거리고 도진다 아 이렇듯 한참 놀고 있을 적에 공중에서 흥헌 소리가 나더니만은 달고 둥치만은 독수리가 토끼 대가리를 탁 덮쳤겄다. 토끼 깜짝 놀래 위로 올라보니 독수리거든. 예.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오냐 내가 저 우구서 놀다가 볼게. 하도 시장에서 너를 한 마리 잡아 물어왔다. 아이고 장군님 그러면 어디서부터 잡수실라요. 아, 어두 진미라고 하였으니 네 대가리에서부터 우수을 난다. 깨마는 토끼가 한 개를 얼른 생각하고 운한디. 아이고, 아이고. 내일이야. 아이고, 아이고. 내 팔다.

무주공사에 던져두고 속죄력 없이 애기 죽게 됐니. 아깝고 절통하네. 주보시오 창군집, 어서 빨리 잡수시오. 차라리 어서 죽어 이 서름을 지으라요. 당장의 목숨을 끊어 주오. 이렇게 슬피 우니 독수리가 듣더니만은 내 이놈 금방 죽을 놈이 무엇이 서러워서 그렇게 울어 싼단 말이냐? 아 장군님 들어보시오. 이. 아 내가 이번에 수궁을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아 수궁 용왕이 나를 보시더니만은 타국 짐승이라고 귀히 여겨 의사 줌치라는 보물을 하나 줍디다. 아 그 의사 줌치가 무엇이다냐? 아 그 들어보시오. 의사 줌치를 쫙 펴놓고 보면은 구멍이 여러 개 뚫렸었지요. 한 공기를 톡 당기면서 개창자 썩은 거, 돼지 썩인 거, 죽은 거 나오너라. 흘라치면은 그제야 구형 나오고 또 한 공기를 톡 당기면 병아리 새끼, 새 새끼, 남새댕이 나오너라. 흘라치면은 7,500마리가 그저 구역 나오고 이런 보물을 무주공산에다 던져두고 박조가 내려왔다가 장군님을 만나 죽게 되었어요. 그 아니 원통어요. 독수리가 듣더니만은 딱 반하지. 아야 토끼야. 그거 나 돌아. 어 그거 들으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것만 뺏어놓고 나까지 맞아 잡아 잡수려고 그러지요. 아이 미련한 놈아. 아 그것만 뺏어놓으면 평생에 날개 죽지 안 아프게 날아다녀도 먹고 살 것이 있는디 미쳤다고 너를 잡아먹을 것이냐? 그 나 돌아. 아 그러면은 나를 좀 데리고 가시오. 그거 어디 있느냐? 저기 석상 바위 밑에 있어. 저거 보시오. 까마까치들이 저거 냄새를 맡고 난리가 났어. 그래 어서 가자. 독수리가 토끼를 들고 가는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은 소주병 차듯이 딱 들고 훨훨 날아 석상 비덕 바위 밑에다가 턱 내려놓으니 아이 깨만은 토끼가 쇽 들어갈라 크니 토끼 뒷팔목을 콱 잡더니만 내 이놈 너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아니요 그렇게 의심이 나거들랑 내 뒷발목을 딱 잡고 계시다가 나 준다대로 나 주란 대로 나 주시오. 오냐 그러자 토끼가 석사 바우 밑에 들어가더니만은 아이고 여보시오 장군님 손이 곧 달락말락해요. 조금만 놔 주시오. 조금만 놔주시오. 오냐. 아 지금 손이 그냥 곧 달라고요. 조금만 놔주시오. 오냐. 조금만 놔주시오. 조금만 조금만 놔주시오. 하더니 탁 차고 안으로 쇽 들어가 버렸어. 시가 한가 한치라고 시조 반이나 빼고 노래를 부르는디 청성

독수리 기가 막혀. 야 이놈 토끼야, 나 시장하다. 응. 어서 나오너라. 네. 내 이놈 독수라. 누구? 내가 너한테 잡혀서 할 일 없이 꼭 죽을 것을 너를 꼬아서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그것이 의사 줌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어?

독수리 기가 막혀. 내 이놈 도끼야. 내 발심 알지? 내 발 들어가서 휙휙 쳐서 놓으면 어느 발톱에 걸려 나와도 걸려 나올 것이니 빨리 안 나올래? 뭐냐? 내 이놈 발목댕이만 들어놓기만 해봐라. 저 그저 네모난 돌팔매로 네 발꾸락을 탁탁탁탁탁 쳐다가지고 자그마한 벌레도 한 마리 못 잡아먹게 할 것이니 들어놓기만 해봐라. 내 이놈 도끼야. 그러면 네가 그 안에서 생전 안 나올 테냐? 어라 어라 내가 인자 늙은 말년에 무엇으로 또 나가겠느냐? 내가 안에 앉아서 손자나 봐주고 자봉이나 하고 지낼란다. 잔말 말고 속 챙기고 어서 날아가거라. 독수리 그제야 올린 줄 알고 헐헐 날아가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앞에서 시원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는 것이 있죠. 바로 수박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어른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거든요.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에는 수박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그 이유는요, 기름진 음식은 속에서 천천히 내려가는데 차갑고 물 많은 수박이 들어가면 위장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건 언제 무엇과 곁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속에 맞는 조합, 내 몸이 가장 편안해하는 정도를 스스로 잘 살피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너무 급히 온도를 높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또 결이 다른 사람이라도 알맞은 거리를 지키며 천천히 알아가면서 든든한 사이로 남기도 합니다. 한 주를 갈무리하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음식도 사람도 마음도 그저 내게 잘 맞는 것들과 어울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템포도 타이밍도 잘 조절하면서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향재 평시조 매암입니다. 노래의 이준화입니다.

0: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향재 평시조 매암이었습니다. 노래의 이준하였습니다. 오늘은 6월 14일 일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덥고 입맛 없을 때 냉장고에서 막 꺼낸 수박 한 조각. 아유 이제 좀 살겠다. 그런 말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요. 튀김을 먹고 나서 바로 차가운 수박을 먹게 되면 속이 더부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에도 서로 맞는 것이 있듯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그 만남을 조금 쉬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평소엔 서먹했던 사람도 또 어느 날 마음이 맞아떨어진다면 갑자기 가까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궁합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음식도 사람도 일도 잘 맞는 것을 만나면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과 몸에 맞는 속도로 천천히 여유롭게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일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음악 한 곡에 오롯이 마음을 담가보는 시간이죠. 음악에 머물다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준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켜드리는 실속 경제정보,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알차게 준비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천안 삼거리, 천안 삼거리 풍년가 듣습니다. 소리에는 김뻑국 외 여러분입니다.
1: 모나먼 길,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십니까? 조금만 지나갑시다. 띵띵빵빵, 빵이 지나갑니다. 구수한 땅콩이 나왔어요. 열발도 춘 오징어가 나왔습니다. 아이스깨끼 얼음과자, 천왕명물, 호두과자가 나왔어요. 얼랄라, 지금 뭐라는 게 이 사람아? 너리오 너리오, 여기 천안 산거리요. 그늘 밑에서 시원한 데서 쉬어가야지.

사람아, 저기 저 보이는 게 무언가 올라올라올라올라 그것도 모르고 다니나면요. 그게 유명한 곳이요. 논산 은진미륵도 몰라요? 유래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이마에서 땀이 흘리고 눈에서 눈물 흘리고 코에서 콧물 흘리고 턱 밑에 코두름이 달리면은 논산 앞바다가 풍년 든단 말도 몰라요? 얼라 참 이렇게 답답하구만.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호사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황하청이라고도 불리는 보호사는 원래 보호자에서 비롯된 음악입니다. 지난 일요일 음악에 머물다에서 우리는 이미 보호자를 감상했는데요. 우리가 감상했던 그 음악 보호자가 조선시대를 지나며 두 갈래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궁중에서 관악 편성으로 연주된 관악 보호자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의

홍유방에서 거문고, 가야금, 양금 같은 현악기 중심으로 연주된 현악 보허자, 바로 오늘 감상할 보허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허사는 궁중음악의 뿌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민간 풍류방의 정취 속에서 새롭게 다듬어진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허사가 자주 연주되는 곡은 아니지만 우리 음악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보허사에서 도드리, 웃도드리, 양청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 같은 여러 변주곡들이 파생됐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모두 일곱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부분은 한 장단이 길고 느리게 흐르고 뒤로 갈수록 장단이 짧아지며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느리게 시작해 조금씩 흐름을 바꾸어가는 음악. 크게 드러내기보다 절제된 선율 속에 깊은 멋을 담아내는 음악. 보허사. 오늘 음악에 머물다에서는 풍류방의 단정하고 고요한 품격이 느껴지는 곡 보허사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연주에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입니다. 40분가량의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음악에 머물다에서는 국립국악원이 연주한 보허사 황하청을 감상하셨습니다. 느리게 시작해 조금씩 흐름을 달리하며 이어지는 선율 속에서 풍류방 음악이 지닌 단정한 멋과 깊은 여운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시간을 천천히 건너온 우리 음악의 깊은 숨결이 조용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일요일 아침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보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2부로 건너가는데요. 2부에서는 풍경 소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테크, 피싱 예방 등 시니어 자산을 지키는 실속 있는 경제 정보,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의 문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는 소설이 휩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형 서점들의 집계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판매 상위 10권 가운데 8권이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국내 대형 서점들이 제공한 상반기 도서 판매 동향 및 베스트셀러 결산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는 앤디 위어의 장편 소설 프로젝트 헤일 메리였는데요. 2021년 출간된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지난 3월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영화가 개봉하면서 책 역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뒤이어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할로로의 자몽살구 클럽, 양귀자의 모순, 김혜란의 안녕이라 그랬어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7위와 10위에도 소설이 이름을 올리면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 가운데 소설이 8개 순위를 차지한 셈이 됐습니다. 또한 범위를 100위까지 넓혀봐도 모두 30종의 소설이 이름을 올리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처럼 소설이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 힙 흐름이 꼽히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20대 독자들이 독서를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받아들이면서 서점을 방문해 소설을 구매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소설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릴 적 추억 듣겠습니다. 연주의 월천입니다.

어릴 적 추억이었습니다. 연주의 월천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원 노래 들려드리죠. 노래와 연주의 이진솔 외 여러분입니다.

8월의 설이

꾀꼬리 소리를 들어보았으니 이번에는 꾀꼬리 소리로

들려드린 곡 강원 노래였습니다. 노래와 연주의 이진솔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코너를 만나보실 텐데요. 그 전에 음악 한 곡 더 이어드리겠습니다. 블루버드인데요. 전래동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의 선율을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메탈을 링크의 동화 파랑새의 내용도 더딥혀본 곡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에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꿈을 꾸다가 문득 깨어나 자기들이 기르던 비둘기가 바로 그 파랑새였음을 깨닫는다는 내용으로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주제가 담겨있는 동화인데요. 작곡가 조원행은 감상자들이 음악을 통해 행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노래와 연주의 중앙 가야스트라입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게

일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주머니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여름 휴가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하지만 어디 하루 다녀오려고 해도 기름 넣고 밥 먹고 잠까지 자고 오려면 계산기부터 두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올여름 국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입니다. 이 행사는 이미 지난 목요일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여름철 국내 여행을 살리고 인구가 줄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지역의 소비도 늘려보자라는 뜻으로 숙박 할인권을 나눠주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여름 휴가, 아직 숙소를 정하지 않으신 분들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이번에 나오는 할인권은 모두 30만 장입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85곳인데요.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처럼 등록된 숙박시설에서 쓸 수 있고요. 대실 상품이나 등록되지 않은 숙소는 제외됩니다. 할인 금액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1박 상품은 7만 원 이상 예약하면 3만 원 할인,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이 할인됩니다. 올해는 특히 연박 할인권도 새로 생겼는데요. 며칠 묵는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14만 원 이상 예약할 때 7만 원 할인, 14만 원 미만일 때는 5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제법 크죠. 숙박비에서 3만 원, 5만 원, 7만 원이 빠지면 그 돈으로 지역시장에서 점심 한 끼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손주들 간식 하나 더 사줄 수도 있겠죠. 자,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갑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다람쥐 소풍 가는 길입니다. 연주에 김주리, 신창렬입니다.

다람쥐 소풍 가는 길이었습니다. 연주의 김주리 신창렬이었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 숙박 할인권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먼저 발급 대상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고요. 1인 1매 선착순입니다. 할인권은 온라인 여행 예약 채널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절차가

우리 시니어들께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해야 하죠. 또 본인 인증해야죠. 쿠폰 내려받아야 하죠. 또 숙소도 고르고 결제도 해야 하죠. 따라서 이 방송을 들으신 후에 자녀분이나

다람쥐 소풍 가는 길이었습니다. 연주의 김주리 신창렬이었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 숙박 할인권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먼저 발급 대상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고요. 1인 1매 선착순입니다. 할인권은 온라인 여행 예약 채널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절차가 우리 시니어들께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해야 하죠. 또 본인 인증해야죠. 쿠폰 내려받아야 하죠. 또 숙소도 고르고 결제도 해야 하죠. 따라서 이 방송을 들으신 후에 자녀분이나 손주분께 가볍게 부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할인권은요, 발급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쓰셔서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안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지지만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선착순이니까 가능하면 할인권을 다운받았을 때 예약까지 마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숙소를 예약할 때는요, 다음에 세 가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할인 전 가격과 할인 후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쿠폰이 3만 원이라도 숙박비가 그만큼 올라 있으면 실제 이득이 줄어듭니다. 같은 숙소의 다른 날짜 가격, 비슷한 지역의 다른 숙소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취소 수수료입니다. 할인권을 쓰려고 기존 예약을 취소했다가 수수료가 붙거나 새 예약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제 화면의 숫자를 잘 보셔야 하고요. 세 번째, 등록된 숙박 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싼 가격만 보고 예약했다가 나중에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안전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겠죠. 이번 할인권은 잘 쓰면 참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요, 여행객 한 사람이 찾아와 주는 것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 더 묵고 동네 식당에서 한 끼 먹고 또 작은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 그 지역에서는요, 아직 우리 동네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반가운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였습니다. 음악 듣고 갑니다. 국악 현악 합주를 위한 남도 여행 듣습니다. 연주의 고명진 외 여러분입니다.

국악 현악 합주를 위한 남도 여행이었습니다. 연주의 고명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오늘은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할인권은 참 반갑죠. 그런데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할인권 행사 때가 되면 일부 숙박업소가 그만큼 가격을 올려놓는 것 같다. 네, 좋은 정책일수록 그 취지가 잘 살아야 되는데요. 정부와 관계

국악 현악 합주를 위한 남도 여행이었습니다. 연주의 고명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오늘은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할인권은 참 반갑죠. 그런데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할인권 행사 때가 되면 일부 숙박업소가 그만큼 가격을 올려놓는 것 같다. 네, 좋은 정책일수록 그 취지가 잘 살아야 되는데요.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단속과 보완을 함께 해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마무리곡 소개합니다. 조율 준비했습니다. 노래의 강어달림입니다.

마무리곡 조유리였습니다. 노래의 강어달림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몸도 마음도 잘 맞는 것들 곁에서 편안히 쉬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주문 외쳐볼까요?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평생 행복에 관해 연구했던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행복한 몰입의 상태를 플로우라고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어떤 일에 깊이 빠져들고 그 순간만큼은 잡념도 걱정도 잠시 멀어지는 상태, 이걸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이런 몰입의 경험이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루 중 잠깐이라도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견뎌낼 마음의 힘도 생긴다고 합니다. 세상에 오직 나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남은 것 같은 기분, 그때는 분명 행복이 더 선명해지고 다가올 일들을 버틸 힘도 더 생길 것 같습니다.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자리 여러분들 위해서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가 가십시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으니까 함께 나눠주십시오. 자, 이번에 들려드릴 두 곡은 괜찮다, 네가 너여서 아름답다, 이렇게 은근히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마음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두 곡입니다. 먼저 들려드릴 노래는 강어달림의 괜찮아요 블루스이고요. 이어드리는 곡은 뮤지컬 레드북의 삽입곡이죠.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함께 들어보죠.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든든함을 선사하는 노래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를 반복해서 부르는 강화달님의 괜찮아요 블루스에 이어서 뮤지컬 레드북의 삽입곡입니다.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맨몰이와 해나가 함께 불렀습니다. 이 뮤지컬 레드북 국내 창작 뮤지컬이더라고요. 여성 서사극이라고도 하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주인공

주인공 안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트랙이 나는 뭐지? 이렇게 나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곡들로 삽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이 쭉 흘러서 마지막 무렵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노래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지요. 자, 계속해서 풍류대장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 이 프로그램 통해서 등장한 혜성같이 스타가 된 그런 소리꾼들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김준수 씨가 부른 살아야지 라는 노래 들려드립니다. 이 노래 도입부는 신청가를 매시업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키워야 하는 신봉사의 시점으로 곡이 시작되고 또 임재범의 살아야지에다가 남도민요 흥타령까지 아주 적절하게 잘 섞어낸 그런 노래입니다. 김준수의 소리와 연기, 애절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노래 살아야지 함께 들어보죠.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저 어린 자식은 어쩌시랴오. 그래도 사셔야지요.

김준수의 살아야지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려드릴 노래는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었던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시, 그 중에 이육사의 소년에게를 가사로 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자, 2011년에 결성해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악그룹 동화가 이런 음악 만들었는데요. 노래 제목 역시 소년에게입니다. 전가 보컬리스트 장명서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죠.

0: 대금, 해금, 거문고 이런 우리 악기와 드럼, 피아노, 또 전가 보컬이 함께 어우러진 음악이었습니다. 국악그룹 동화의 소년에게 듣고 왔어요. 자, 일요일 장호해드린의 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식용근 박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본순의 산천초목 듣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 제주도, 그 제주도에서도 가장 남쪽 지역에서 불려지던 민요인데요. 강본순의 독보적인 성음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신비롭고 몽환적인 편곡도 아주 돋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려드릴 노래는 생각의 여름과 싱어송라이터 홍갑의 콜라보 음악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갑내기라고 합니다. 생각의 여름에 박종현 씨와 홍갑 씨. 홍갑 씨가 기타 연주했고요. 박종현 씨가 피아노 연주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포크라는 장르를 떠올리면 딱 떠오르는 어쿠스틱한 포크 연주가 있고, 박종현 씨의 목소리는 이 생각의 여름이 발표한 그 어느 노래보다도 맑고 깨끗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데요. 사람들의 모습을 모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약간 마른 사람은 그냥 이 모음일 거고, 조금 배가 나온 사람은 아나 어 모음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모음으로 생각하고, 골목 같은 경우는 기역, 또 능선은 시옷, 냇물은 리을,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주변의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의 단어를 완성하려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고 다가간다, 이런 내용으로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죠. 생각의 여름에 소리들 듣습니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6일이 되어 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멀리 가고 정만 다 뽑들어

생각의 여름의 소리들에 이어서 국악 창작 앙상블 얼씨구의 연주와 노래로 춘향가의 눈대목 중에서도 눈대목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퓨전 국악 탱고 밴드 제나 탱고의 연주로 탕락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07년 새 음원 산조 기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음반은 2007년 국악방송에서 발매한 레이블 소리숲 중 하나인데요. 산조와 풍류 음반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CD에 담긴 네 곡 들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CD에 담겨있는 음악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곡은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김죽파류는 가야금 산조 명인 김죽파가 할아버지 김창조의 가락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가락과 해석을 더해 완성한 산조입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는 섬세한 농연과 우아한 선율, 그리고 음과 음 사이의 여백이 돋보이는데요. 빠른 기교보다 소리의 결,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며 들으면 정말 깊은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산조입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버전은 가야금의 문경아, 장구 이태백의 연주로 함께 들어봅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듣고 왔습니다. 자, 일요일 코너 새음원 시리즈 오늘은 2007년 새음원 산조기행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명의 연주자가 자유롭게 가락을 풀어내는 국악 대표 독주곡, 이걸 산조라고 합니다. 이 산조는 흩어질 산자를 쓴다고 해서 허튼 가락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허튼은 쓸데없다, 허튼 소리 하지 마 할 때 그 허튼이 아니라 정해진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가락을 풀어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흥 연주, 신화유와도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서용석류 해금산조 들어볼 텐데요. 서용석 명인이 직접 체득한 풍부한 남도 선유를 바탕으로 만든 산조입니다. 판소리의 맛이 살아있으면서 힘있고 당당한 느낌, 즉 우조 느낌이 강한 산조입니다. 대금산조와 아쟁산조의 분위기도 갖고 있긴 하지만 동일한 가락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고 하고요. 선율은 자연스럽고 편안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여기저기에 담겨있는 곡입니다. 그 슬픔 함께 찾아보시죠. 해금의 김선구, 장구, 장덕화의 연주로 듣습니다. 서용석류 해금산조.

서영석류 해금산조 듣고 왔습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07년 새 음원 산조 기행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은 이생강류 대금산조입니다. 대금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이생강 명인이 완성한 산조고요. 대금 소리에서 들리는 찌르르 하는 그 맑은 떨림, 이걸 청소리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 청소리를 잘 내는 것이 대금 연주의 중요한 기량으로 꼽히지만 이생강류는 청소리를 오히려 절제하고 대나무 본연의 맑은 소리를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교한 호흡과 손끝의 움직임으로 들려주는 대금의 깊고 맑은 울림 함께 느껴보시지요. 대금 이용구, 장구, 김청만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죠.

이생강유 대금산조 듣고 왔습니다. 새음원 시리즈 2007년에 발표한 새음원 산조기행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음악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원래 산조는 장구 연주에 맞춰서 한 명의 연주자가 연주를 풀어내는 것인데 산조 합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음반에 남아있는 마지막 트랙이고요. 이 음반 참여했던 연주자들이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용구, 이용탁, 김선구, 문경아, 허윤정, 김영길, 김청만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하는 산조 합주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득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 병을 얻게 돼요.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2: 나는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나이를 죽여맞당어도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 건이와 내가 수달을 잘해고 와라 가는 배는 뭐 모르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0: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900년대 전반기만 하더라도 우리 전통음악의 위상이 요즘과 많이 달랐는데요. 당시에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집안이나 주위에 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 무렵 명문에서 태어나 전통음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우리 음악을 제대로 교육할 교육기관을 설립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산 박헌봉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기산은 음악을 공부한다는 이유로 족보에서 제명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고 우리 음악을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조선성악연구회에 입회해서 당대 명창들과 교류하면서 판소리 창법을 연구하기도 했고요. 1960년대에는 국악예술학교를 설립해서 초대 교장에 취임했습니다. 우리 성악음악사에서 중요한 저술 창악대강도 집필했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 창악대강의 그 노랫말이 수록되어 있는 음악 민속 연례곡을 검은고 병창과 가야금 병창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재의 검은고 병창, 이영신, 유성실, 박현주, 고다연, 광미연의 가야금 병창,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